0: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음악이 있어 외롭지 않고, 음악이 있어 지루하지 않고, 음악이 있어 한 주의 피로를 풀죠. 오늘도 변함없는 추억의 음악여행.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을 듣고 계십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은 돈에 마음을 끌리지 아니하고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안심하면서 그 생활을 개척하여 나가는 것이 그 본분이니라. 그러한 사람이 참으로 부유한 사람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불지품 18장 말씀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3.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여유로우신가요? 아니면 더 바쁘신가요?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추억의 힐링 음악들이 가득 준비되어 있습니다.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

0: and my sorrow in the promise of another tomorrow. I'll never let you part.
1: WBS FM.
2: 1967년 중동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항공편을 돌려 이스라엘 필하모닉과 위문 공연을 열었던 지휘자 주빈 메타. 이 노장 지휘자가 최근 또 한 번 세계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네타냐후 정부의 가혹한 팔레스타인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올해 예정된 이스라엘 일정을 모두 취소하겠다고 선포한 것인데요. 스스로를 인도의 유대인이라 부를 정도로 깊이 사랑해온 이스라엘이었지만 잘못된 침략과 분열 앞에서는 단호히 보이콧을 선택하며 진정한 인류애의 가치를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올해 90살을 맞는 그는 말합니다. 아랍인과 유대인이 서로 껴안는 그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청춘 캠페인 뮤지션의 청년 정신을 배우다. 한국의 생명허브 원광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을 행하고도 남이 몰라주는 것을 원망하면 선 가운데 악의 우음이 자라나고 악을 범하고도 참회를 하면 악 가운데 선의 우음이 자라나나니 그러므로 한때 선으로 자만자족하여 향상을 막지도 말며 한때 악으로 자포자기하여 타락하지도 말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6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최동률 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광주교당 부인 형타원 정법순 교도와 자녀 최지혜, 최시원, 최인관 교도가 올리는 법문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두 눈을 감으면 손에 잡힐 것 같은 시간이 있죠. 그 속엔 어김없이 음악들이 있고요. 그 시간을 지금 잡으세요. 마음으로 손을 뻗으면 닿는 곳, 노래 하나, 추억들.

0: WBS FM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에게 일상 수행의 요법을 외기하는 것은 그 글만 외라는 것이 아니요 그 뜻을 새겨서 마음에 대조하라는 것이니 대체로는 날로 한 번씩 대조하고 세밀히는 경계를 대할 때마다 잘 살피라는 것이라 챙기고 또 챙겨서 필경은 챙기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되는 경지에까지 도달하라 함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1장 말씀입니다.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WBS 원음방송의 제어가와 관련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을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전해드린 음악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들어오셔서 라디오 프로그램 방중 노래 하나 추억들을 클릭해주세요.

WBS 원음 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도 2시간의 음악 여행 즐거우셨나요? 기분 좋은 에너지로 끝까지 편안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원음 방송입니다.
1: 벌쏘임 사고 잘못 알면 더 위험합니다. 첫 번째 오해, 밝은 옷은 말벌을 더 유인한다. 말벌은 천적 동물과 비슷한 어두운 색에 더 공격적으로 반응합니다. 따라서 밝은 색 계열의 옷과 모자가 안전합니다. 두 번째 오해, 벌이 보이면 가만히 있어야 한다. 벌 한두 마리가 맴돌 때는 쫓으려 하지 말고 천천히 그 자리를 피하세요. 벌집을 건드렸거나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날아온다면 머리와 목을 감싼 뒤 20m 이상 즉시 벗어나야 합니다. 주저앉거나 엎드리면 집중 공격 대상이 됩니다. 세 번째 오해, 벌침은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말벌은 구조상 벌침이 피부에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꿀벌은 침이 피부에 박히기 때문에 카드처럼 납작한 물건으로 밀어내듯 제거해야 합니다. 쏘인 뒤 이상 증세가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소견이 열린 사람은 우주 만물을 모두 부처님으로 모시고 때없이 상주 설법을 듣나니 이는 상근기요. 지각 있고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선지식을 자주 친근하여 좋은 말씀 듣기를 즐기나니 이는 그 다음 근기요.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 대중이 없이 되는 대로 일생을 살며 비록 좋은 법문을 듣는다 할지라도 법으로 응용할 줄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근기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3장 법문입니다.
5: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김민성 교무입니다. 지금부터 WBS 원음방송 일요버페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신불 전에 헌배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법신불 전에 대례로 사배를 올리겠습니다.

하냐 바람일따 신경 관자재보살행심파냐 바람일따시 조견옹계공도일체

사리자 시제복 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지고공증 무생무수 상행시 무완입이

아냐 바람일다 죽 즉슬 주알 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승 아제 모제 사바 아제 아제 바라

0: 설명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두 손 모아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1: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교단 제4대를 맞이하여 교훈이 길이 융창하옵고 저희 모두 개벽 성자로 거듭나서 대종사님의 일대 경륜인 재생 의세를 실현하는 주인들이 되기를 염원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원음방송 TV 예외에 함께하는 저희들은 언제 어디서 어떠한 경계를 대할지라도 신앙하는 공부인이요 수행하는 공부인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곳곳이 부처요 일마다 불공하도록 밝혀주신 대종사님 말씀을 받들어 어느 곳 어느 때나 사은님의 은혜 아닌 곳이 없음을 알고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여실하게 깨달아 보은하며 진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안으로 각자의 공부는 더욱 깊어지고 밖으로 대하는 모든 인연들과는 소통과 화합으로 은혜를 생산하는 참 공부인으로 거듭나기를 서원하오니 손길이 닿는 곳마다 발길이 머무는 곳마다 지극한 불공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법어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법문은 대산종사법어 교리편 35장에서 37장, 법어 51쪽에서 52쪽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5. 대산종사 사중보은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천지은은 만물에게 응용무념으로 덕을 입혀주신 대시주은이시니 우리도 그 도를 채받아서 무념보시를 하면 보은이 되는 동시에 우리가 곧 천지와 합일하여 덕화가 만방에 미칠 것이요. 부모은은 우리가 무자력할 때 자력을 얻게 해주신 대자비불이시니 우리도 그 도를 채받아서 무자력한 노약자를 보호하면 보은이 되는 동시에 우리가 곧 사생의 부모가 되며 삼세의 대효가 될 것이요. 동포은은 우리에게 자리 이타로서 대협동이 되었으니 우리도 그 도를 채받아서 서로 돕고 서로 북돋으면 보은이 되는 동시에 내가 곧 사생의 지친이 되어 일체 동포는 자연히 공생 공영할 것이요. 법률은 지공무사한 법도로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니 우리가 그 도를 채받아서 법규를 잘 지키면 보은이 되는 동시에 우리가 바로 법주가 되어 대자유세계가 전개될 것이니라. 36.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복이 있는 사람은 원수라도 은혜로 돌려 즐거운 생활을 하는 사람이요. 복이 없는 사람은 은인이라도 원수로 돌려 괴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이니, 원수라도 은혜로 돌려 은혜를 발견하면 천지의 상서로운 기운이 내게로 올 것이요. 은혜라도 원수로 돌려 원수를 발견하면 천지의 나쁜 기운이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므로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해치려 할 때 원수로 보지 말고 저 사람이 나에게 공부할 기회를 주고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구나 하고 은혜로 알아서 감사 생활을 해야 하느니라. 37.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개인과 인류가 영세토록 다 같이 잘 살아갈 생활표준은 대종사께서 밝혀주신 자리 이타에 돌아. 이 표준대로만 살고 보면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고 일체 동포가 이롭고 현생도 좋고 내생도 좋으리라. 그러나 부득이 자리 이타가 되지 않을 때에는 내가 해를 차지하는 자해 탈의의 도를 실천해야 할 것이니 이것이 바로 불보살의 생활이니라.

일상 수행의 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겠습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0: 설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균산 최정풍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바쁜 일상을 뒤로 하고 법회 오실 때 여러 가지 마음가짐을 하고 오실 텐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회 오실 때이 생각을 좀 하시면 더 좋지 않겠나 싶어요. 진리를 마주하고 또 진리의 소식을 듣고 이러기 위해서 오지만, 소태산 대종사님의 말씀을 들으러 와야 되겠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원남교당 대법당에서 기다리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 가지 분별들이 잠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일생을 돌아보면서 저번 주 법회 때도 제가 그냥 유념 한 것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후배들한테 그랬어요. 나는 일생에 해야 될한 건을 벌써 했다 그랬어요. 한 건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한건 하셔야 돼요. 저는 어떻게 한건 했냐면, 이생에 어떻게 이렇게 원불교하고 아무 인연도 없는 집안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용케 대종사님 법을 만나가지고 그냥 단숨에 대종사님 그 문화에 들어서 이렇게 전무수신을 한 것이, 이 생에 저는 한 건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한 건은 없어요. 다 나머지는 거기에 딸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하세요? 한건 하세요. 확실히 한건 하시면 그 다음에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거기 딱 자잘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자잘한 근심이 많다, 천만경계 때문에 힘들다, 그럴 때마다 내가 이거 한 건을 제대로 못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공부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동포원에 대한 말씀을 이제 간단히 드리려고 합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은혜는 새로운 걸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우리 곁에 가득하게 계시고 이 우주에 충만해 있어요. 그거를 마음이 어두운 사람들이 모르고 살 뿐이에요. 그래서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동포은에 대한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설명을 하셨냐면, 사람도 없고 금수도 없고, 금수라는 거는 날짐승, 기어다니는 짐승이 두 가지를 포함한 거죠. 금수도 없고 초목도 없는 곳에서, 풀과 나무도 없는 거죠. 나 혼자라도 살수 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볼 것이니, 그런다면 누구나 살지 못할 것은 다 인증할 것이다. 만일 동포의 도움이 없이, 동포의 의지가 없이, 동포의 공급이 없이는 살수 없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 신앙을 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발로 딛고 먹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당연히 있는 것이고 고마울 필요가 별로 없고, 그것보다 뭔가 특별한 그 무엇을 찾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대종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이 자체가 다 당연한 게 아니고 특별한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기도 하시고 처처불상 부처라고도 하신 거예요. 그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 하는데, 여기에 가슴이 쿵하고 울리지 않은 뭐예요? 은혜하고 나하고는 하나가 되기 힘든 거예요. 그런 체험들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언제 한 번은 그냥 흔한 밥한 공기를 먹다가 눈물이 한번핑 도셔야 됩니다. 그러실 때 있으시죠? 가족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떨 때 눈물이 핑 돌 때 있으시죠? 눈 감으면 좀 이렇게 그 마음이 좀 깨지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신앙 체험이다. 밥을 먹으면서 걸어가면서 회사에 출근하면서 이 일상 속에서 은혜를 느끼지 않으면 어떻게 내 삶이 은혜로 충만할 수 있고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내가 소태산 대종사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이제 창경궁을 공짜로 들어갈 수 있는 나이가 돼가지고 창경궁을 자주 갑니다. 어제 창경궁 산책을 했는데 꽤 여러 번 제가 창경궁을 갔는데 그 문구는 처음 봤어요. 이 창덕궁으로 넘어가는 계단 옆에 초소가 하나 있는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다람쥐에게 도토리를 돌려주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다람쥐 생각해서 도토리를 주워가지 말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런 게 동포입니다. 동포라고 하는 거는 한자로 같은 포태다 그렇게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이 우주라고 하는 천지라고 하는 큰 자궁 포태 안에서 우리가 함께 태어난 그런 사이인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들이 부모님들 뭐라고 옛날에 표현하죠. 요즘 그 단어가 많이 없어졌는데 동기간이다 그래요. 동기간에 우애가 있어야지 동기예요. 같을 동자에 기운기자에 사이간자예요. 이게 뭐예요? 동포운을 얘기하는 거나 똑같아요. 이거를 정산종사님께서는 삼동윤리에서 동기영재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기 서로 다른 개체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깊이 보면 동기간이다, 동포다. 거기서부터 자각을 해야 왜 대종사님이 동포운을 내주셨는가를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포운의 키워드라고 이 열쇠말은 뭐냐면 그 정전에 많은 그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핵심 개념이 동포운에서는 자리이타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롭고 상대방도 이롭고 나도 이롭고 당신도 이롭고 나도 이롭고 너도 이롭고 서로 이로운 그거를 핵심으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어때요? 인류 역사를 보면 나도 이롭고 너도 이로운 그 지혜로운 답을 찾은 경우가 흔해요? 흔치 않아요? 살다 보면 그 답으로 향하긴 하는데 의식적으로 그 답을 찾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지금도 뭐예요? 저 중동에서 아직 전쟁 끝나지 않았죠. 몇 명이 죽고 있는지 모르죠. 그런데 왜 그 전쟁을 시작했는지도 지금 불확실하죠. 근데 비극은 그치지 않고 있는데 그게 어떤 전쟁이에요?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전쟁이에요? 반대죠. 나도 괴롭고 너도 괴롭고 나도 다치고 피 흘리고 상대방도 다치고 피 흘리는 그런 그 어리석은 일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이 자리 이탈이라고 하는 것이 참 맞긴 맞는데 이것이 정말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통령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오직 대한민국의 국익만을 위해서 복무해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거는 개인적으로 부정부패를 하거나 또는 괜히 굴종 외교를 한다거나 이런 것에 반대말이긴 한데 원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시간이 더 지나고 세월이 흐르고 우리들의 인심이 좀 더 지혜로워지면 그 말 가지고는 좀 부족한 그런 세상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나라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좋고 상대방도 좋은 그런 외교를 할 수 있는 세상이 돼야 이 세상에 평화로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에 있어서도 누구하고 이렇게 거래를 할 때 동포운을 생각한다면 오늘부터 꼭 어떤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도 좋고 너도 좋은, 예, 그 지혜로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하는 결정이 그런 은혜로운 결정인지를 꼭 멈춰서 생각해 봐야 돼요. 부모님이 가난해가지고 유산을 하나도 남기지 않으면 싸울 일도 없어요. 근데 유산이 많으면 어때요? 위태로워요. 동기 간의 우애가 깨지기 쉬워요. 왜? 몇 대 몇으로 갈라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법정 상속을 하는데 막내는 찢어지게 가난해. 부모는? 아니, 장남은? 살만해. 그런데 꼭 형이 법정 상속분을 다 가져간다고 해. 그 막내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참, 우리 형은 못됐다. 내가 평생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데 유산 상속할 때 꼭 그렇게 법정 지부 그대로 그렇게 해야 되나? 섭섭한 거예요. 아예 없었으면 어때요? 싸울 일도 없는데 뭔가 이렇게 분배하다가 그런 갈등들이 생기죠. 이 법회 때 이런 예화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마동석 씨가 나오는 범죄도시라고 하는 그 깡패 영화 같은 거 있어요. 범죄. 근데 거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 악당이 남의 돈을 뺏어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버스에서 그 마동석 형사를 마주쳐요. 그러니까 둘이서 싸움을 하기 직전인데 그 범죄자가 뭐라고 그 형사한테 마지막 거래를 시도하냐면, 이 젊은 분들 다 아실 거예요. 5대5로 나누자. 5대5로 나누자. 그랬더니 그 형사가 뭐라고 그래요? 아는 분들 대답해 보세요. 아, 영화를 나만 봤나? 형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누가 5야? 5대5로 나누자고 그랬는데 누가 5냐 그렇게 얘기해요. 네 말은 안 듣겠다는 얘기예요. 자, 나도 좋고 너도 좋으니까 5대5로 나누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싸우지 않아도 되니까. 5대5가 아니에요. 진리 따라 해야지 5대5로 하시면 안 돼. 오늘 소태산 대종사님과 대학로에 가서 피자 한 판을 샀는데 같이 먹어요. 소태산 대종사님이랑. 몇 대 몇으로 먹어야 돼요? 5대5? 대종사님 5, 나도 5? 그때그때 달라요. 어떨 때는 대종사님이 많이 드실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안 드실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한 조각만 드실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세 조각 드실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 상황이 다른 거예요. 내 앞에 배고픈 건장한 청년이 앉아 있는지, 우리 시타님처럼 한쪽도 다 못 드시는 분이 계신지, 다 다른 거예요. 그때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디 가서 피자 드실 때 어떤 생각 하시면 돼요? 대종사님이랑 내가 피자를 먹으면 누가 오냐? 대종사님 몇 쪽이고 나는 몇 쪽이냐? 내가 뭐 회사에서 무슨 경영을 하는데 이렇게 협상을 할 때 내가 오냐? 내가 3이냐? 내가 7이냐? 이거를 그때그때 온전한 생각으로 지혜롭게 생각해서 그 결과가 서로 은혜롭게 그렇게 취산하셔야 돼요. 그러라고 자리 이탈하는 가르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만 이로운 삶이 좋을 것 같죠? 오래 못 가요. 그리고 또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면 서로 불행한 길로 간다. 이거 왜 그래요? 이 밑바닥에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과의 이치가 호리도 틀림없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만 그 다글심 가지고 욕심을 부린 사람들은 끝이 좋지 않습니다. 진리가 그냥 놔두지 않아요. 정말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서로 좋은 길을 잘 찾는 것이 우리가 이제 행복해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새로운 문명으로 도학과 과학이 이렇게 잘 조화된 참문명 세계로 가면 이런 것들이 초월되지 않을까, 대종사님이 꿈꾸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자리 이타여야 해요? 이 자타가 둘인데 왜 양쪽을 똑같이 이롭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좋으니까 그런 것이지만 교리적으로 보면 원불교는 늘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자타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님이 보시기에 동기간에 재산 갖고 싸우면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찢어지는 거예요. 부모님이 보기에는 동기간들이 하나예요. 둘이 아니라. 그런데 그 형제들은 내가 어떻다 네가 어떻다 그거를 아웅다웅해서 가르고 찢어지고 갈등하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다투고. 원래 자타가 없기 때문에 자리 이탄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에 제가 공부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어떤 표현들이 나오냐면 이 동포원을 잘 실천하면 개인과 개인끼리 뭘 해요? 사랑할 것이요. 대종사님께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교전에 몇 번 쓰셨어요. 흔치 않은데 여기에 사랑해요. 그 다음에 가정과 가정끼리 친목한다고 해요. 사이가 좋아요. 사회와 사회끼리 상통한다고 표현했어요. 국가와 국가끼리 평화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좋은 얘기들이 참 많이 들어가세요. 사랑, 침묵, 상통, 평화. 그래서 이상세계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동포원이라는 내용이 얼마나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동포원을 만약에 실천하지 않고 배은을 하면 어떻게 된다? 이것도 말씀하셨어요. 다음에 더 이제 자세히 하기로 하고 개인과 개인끼리 아까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배은을 하면 싸운다고 그랬어요. 가정과 가정끼리 침묵하는 게 아니라 혐극한다고 했어요. 미워하는 거예요. 사이가 벌어지고 사회와 사회끼리도 상통하는 게 아니라 반목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견해로 갈등을 하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미워하잖아요. 더 미워지면 어때요? 상대방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큰일 난 일이에요. 그리고 국가끼리는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 전쟁이 아직도 그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은혜의 소식을 아직 우리들이 덜 깨달아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리 이탈하는 말은 대개는 이기적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기적인 것의 반대는 뭐죠? 이타적이다 그러잖아요. 대개 세상 사람들은 그 두 가지로 다 설명을 해요. 그런데 묘하게 대종사님은 사전에 없는 표현을 쓰신 것 같아요. 자리 이타. 그런데 그래 나도 이렇고 너도 이러면 좋지 좋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빵을 먹는 게 나한테 이로워요? 이롭지 않아요? 이로워요? 뭔 빵인지도 모르고? 내가 누군가한테 이런 행동을 하는데 이것이 나한테 이로워요? 해로워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설교 석상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얼마나 하나만한 얘기예요. 나한테 이로운 일을 하라고 지금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설교 안 해도 대종사님 말씀 소개 안 해도 뭐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요. 나한테 이롭게 하려고. 그렇죠? 근데 한번 더 여쭤볼게요. 전부 다 자신을 이롭게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사는데 그 결과는 어때요? 자신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정말 영원히 나를 위하는 길이고 내가 행복한 길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다 확신할 수 있어요? 그 확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원불교적으로 표현한다면 인과의 이치를 요달한 사람이에요. 깨달은 사람만이 내가 지금 입박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인간관계를 지속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끔찍히 사랑해서 자식을 위한다고 온갖 정성을 하지만 그 온갖 정성 때문에 아이들이 멍들잖아요. 이 세상은 가만히 놔둬도 돼요.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자신을 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확신할 수는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그 결과는 반대인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니까 뭐예요? 인과 이치를 알아야죠. 내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그걸 쉽게 표현하시려고 천지부모 동포 법률론을 내어주셨는데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길이. 왜? 마음 공부로, 아까 교리 실천담 하셨지만 마음 공부로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의 힘을 갖춰야 그 길이 내 눈에 띄는 겁니다. 아, 나를 위한다고 갔지만 이 길이 꽃길처럼 보이지만 이 꽃길의 중간이나 마지막 부분은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인과의 이치를 깨닫지 않으면 그거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도 좋고 너도 좋은 그 길이 얼마나 쉬워 보여요. 그렇지만 내 일상생활로 보면 쉽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심신작용 하나하나가 정말 나한테 이로운 것인지, 또 내 가족한테 이로운 것인지, 상대방한테 이로운 것인지가 결코 쉽지 않다. 깊게 들여다봐야 된다. 대종사님이 이 세상에 광대무량한 낙원을 만드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놓고 총부에서 잠깐 방을 떠나실 때 그 문갑에 자물쇠를 꼭 채우셨다는 거예요. 대종사님 죄송합니다. 대종사님 좀 이렇게 좁으신 것 같아 사람이. 그렇죠? 아니 이 주세부께서 그 문갑에 뭐 얼마나 대단한 게 들었다고 그렇게 꼭 외출할 때마다 문갑에다가 자물쇠까지 채우셔요. 그 방에 제가 있었으면 뭐예요? 속으로 그랬을 것 같아. 대종사님은 최종풍경을 저렇게 못 믿어가지고 문갑에다가 자물쇠를 저렇게 매번 채우시는구나. 이거 지금 만들어낸 얘기예요? 대종경 70분 17장 말씀이에요. 그리고 방어공사 할 때도 애써서 그렇게 했는데 부호가 뺏어가려고 그러니까 그때는 또 그냥 아 형편이 그러면 그냥 줘버리자. 왜?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니까. 그 엄동설안에 스페인 독감을 뚫고 그 어려운 방어공사를 했는데 놀 때는 뭐예요? 그냥 확 흔적도 없이 놓으시는 거예요. 그 피자를 드실 때 어떨 땐 반쪽까지 계산하시다가 어떨 땐 뭐예요? 한 판 다 줘라 그냥 그러시는 거예요. 이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래요? 진리를 깨달으신 분이라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기분 따라 그러시는 게 아니라 꼭 그럴만하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자리이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중도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데 그게 뭐예요? 5대5가 아닌 거예요. 정말로 그대와 나 사이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너도 상대방도 가장 좋고 최종품 규모한테도 가장 좋은 자리타의 길은 뭐예요? 하나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으면 그것을 볼 것이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피곤하면 그냥 5대5로 갑시다. 이렇게. 예. 그러면서 이제 인생이 좀 허비 되겠죠. 이 세상은 이미 은혜 세상입니다. 우리 부처님 오신 날도 부처님은 이미 오셔 계시죠. 예. 주세불 소태산 대종사님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더 은혜가 충만한 그런 세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 공부 잘해서 이 은혜를 깊이 깨닫고 느끼고 또 감사 보온을 한다면 정말로 우리 삶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두가 은혜로 충만한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자 드실 때마다 대종사님 생각하시고 자리타도 생각하시고 오데오도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오늘 법회의 소득을 대조하며 각자의 원하는 바에 따라 묵상으로 심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WBS 원음방송 일요법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복되고 은혜로운 한 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0: WBS 원인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원불교 부산 울산 교구장 강덕재 교무입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어 가자는 왕산종 법사님의 신년 법문을 받들어 실천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그 공부 다짐 지속되고 있으시죠?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는 노력, 자력양성, 끊임없이 배우는 노력, 지자본위, 모든 사람을 두루 교육하여 세상을 발전시키는 노력, 타자녀 교육,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한 실천과 노력, 공도자 숭배,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힘들이 모여 세상이 은혜로워집니다. 나의 실천은 결코 작은 힘이 아닙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을 위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챙겨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곰꽃이라 하면 좋아만 하고 그로 인하여 몇 배 이상의 손해를 받는 수가 있음을 알지 못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 곰꽃을 좋아하지도 아니하려니와 그것이 생기면 다 차지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곳에 나누어 써서 재앙이 오기 전에 미리 액을 방비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무타원 이경신 정사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열타원 오은도 교무와 딸 온타원 강인덕, 손자녀 최인영, 최은수, 유규성, 전효민, 주영근, 주정훈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기분 좋은 12시. 반갑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김희연입니다. 주말 기분 좋은 12시는 추억의 90년대 음악부터 2000년대 음악을 논스톱으로 2시간 동안 전해드립니다. 행복했던 그때 그 시절 추억의 음악 속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기분 좋은 12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지금 여러분께서는 원음 방송의 가요 프로그램 기분 좋은 12시 주말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부터 최신 가요까지 참 좋은 가사와 멜로디의 가요들을 선곡해서 보내드리는데요. 평일 12시 생방송 기분 좋은 12시에서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기분 좋은 12시예요.

주말에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저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혹시 조금 우울하고 걱정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만큼은 잠시 그 마음 내려놓고 추억의 음악들과 함께하시며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WBS FM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불법은 천하의 큰 도라 참된 성품의 원리를 밝히고 생사의 큰 일을 해결하며 인과의 이치를 드러내고 수행의 길을 갖추어서 능히 모든 교법에 뛰어난 바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서품 3장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의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WBS 원음 방송 들으실 수 있는 주파수 알려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MHz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라디오로 들을 수 없는 분들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저희 WBS 원음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후 국내 제조사에서 출시된 신규 스마트폰에서는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고도 FM 라디오를 직접 수신해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세요.

0: 원음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

0: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대산종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온통 네 것과 내 것을 분별하고 탐하는 마당에 종교마저 자기 교단, 자기 종파를 내세우는 편협에 빠져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인류에 대한 공헌으로 그 가치를 평가받아야 한다. 종교가 세상에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것과 내 것을 분별하고 탐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라는 것 아닐까요? 땅에는 구분이 있지만 하늘에는 구분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내 나라, 네 나라의 구분이 있지만 종교에는 내 나라, 네 나라의 구분이 없습니다. 이 지구 마을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고 형제입니다. 평일 오후 6시 종교가 하나 되는 시간, 둥근소리 둥근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뽑히고 원천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안이 마르나니 인생 생활에 신앙은 뿌리요 수행은 원천이라. 신앙이 깊은 생활은 어떠한 역경 난경에도 꿋꿋하여 굽히지 아니할 것이요 수행이 깊은 생활은 어떠한 유혹에도 초연하여 평온함을 얻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4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유린교당 초대교도회장을 역임한 죽산 이윤중 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좋은 12시.
1: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2: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3: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4: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2: 엄마, 여기 꽃.
5: 고마워.
4: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기억 속에서 잊혀진 노래를 다시 발견하면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운 마음이 들죠. 오늘도 학창 시절 친구와 마주친 것처럼 즐거운 추억 떠올리면서 WBS 원음 방송 기분 좋은 12시와 행복한 2시간 보내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원음 방송의 가요 프로그램 기분 좋은 12시 주말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부터 최신 가요까지 참 좋은 가사와 멜로디의 가요들을 선곡해서 보내드리는데요. 평일 12시 생방송 기분 좋은 12시에서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기분 좋은 12시예요.

주말에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저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혹시 조금 우울하고 걱정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만큼은 잠시 그 마음 내려놓고 추억의 음악들과 함께하시며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WBS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본래 선악 염정이 없는 우리의 본성에서 범성과 선악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본성에 소소영령한 영지가 있기 때문이니 중생은 그 영지가 경계를 대함에 습관과 업력에 끌리어 종종의 망상이 나고 부처는 영지로 경계를 비추되 항상 자성을 회광반조하는지라 그 영지가 외경에 쏠리지 아니하고 오직 청정한 해광이 앞에 나타나느니 이것이 부처와 중생의 다른 점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11장 법문입니다.

추억의 음악이 함께하는 기분 좋은 12시,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2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When I first met her, my heart began to dance. I fell in love with a sweet and a sunny smile playing upon your lips. I got my love with anguish, feeling for my girl. Now.

여러분께서는 지금 기분 좋은 12시 듣고 계십니다. 기분 좋은 12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어요.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만 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빈말로 남에게 무엇을 준다든지 또는 많이 주었다고 과장하여 말하지 말라. 그 말이 도리어 빚이 되고 덕을 상하나니라. 또는 허공법계에 빈말로 맹세하지 말라. 허공법계를 속인 말이 무서운 죄고의 원인이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9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반갑습니다. 가수 박상철입니다. 트로트 음악과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2시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트로트 신청곡들로 꾸며드립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주말에 만나는 신나는 음악 나들이 심쿵 2시 지금 출발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WBS 원음방송 심쿵 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나는 트로트와 함께 행복하고 활기찬 시간 보내세요.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에 만나는 WBS 원음방송 심쿵두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로트와 원불교 법문 말씀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일을 먼저 하고 먹기를 뒤에 하는 사람은 군자요. 그 일을 뒤에 하고 먹기를 먼저 하는 사람은 소인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8장 법문입니다.

0: 원음 방송입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거든 생각 없이 같이 미워하지 말고 먼저 그 원인을 생각해보라. 만일 미움받을 만한 일이 있었거든 고치기에 힘쓸 것이요. 그러한 일이 없거든 전세에 밀린 업으로 알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8장 말씀입니다.

0: 신나는 트로트로 지친 몸과 마음에 에너지를 더하는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2시
1: 레노.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2: 레노.

0: 근데 뭐 먹노?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 2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 2시의 성공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에는 없애기에 노력하지만은 없을 때에는 다시 장만하기에 분주하나니 그러므로 그 생활에 근심과 걱정이 다할 날이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9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인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분주한 아침 시간, 이제 한숨 돌릴 때가 됐죠? 추억행 열차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음악, 그 속에 숨은 아련한 이야기. 잠깐의 여유면 충분한데 함께 찾아보시겠어요? 매일 오전 9시 여러분의 숨고르기를 함께하고 싶습니다. 노래 하나, 추억 둘,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 말씀에 너무 미련한 사람도 제도하기 어렵고 너무 겉영리한 사람도 제도하기 어려우나 이왕이면 미련한 사람이 겉영리한 사람보다 낫다 하시었나니 참으로 영리하여 한 말씀에 대의를

짐작하고 믿음이 완전히 서버리든지 아니면 차라리 어리석은 듯 외길로 나아가야지 겉 똑똑한 사람은 믿음의 뿌리가 서지 못하므로 제도하기가 힘든 아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10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트로트와 원불교 본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2시 3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신청해주신 음악으로 더 풍성해지는 시간 심쿵 2시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3.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힌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WBS 원음방송 심쿵 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나는 트로트와 함께 행복하고 활기찬 시간 보내세요.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자기에게 주어진 복도 다 차지하지 못하면서 남의 복까지 넘보고 간섭하는 사람이 많나니 주어진 복을 알아 온전히 차지하려는 사람은 남에게 해도 끼치지 않으려니와 자기 일이 바빠서 남의 일을 간섭할 여유도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운심편 12장 법문입니다.

0: WBS FM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의를 모르고 날뛰는 사람은 살아도 가치 없는 인생이요 죽어도 값 없는 죽음이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양심을 굽혀 형세에 따르는 사람은 혹 자신의 몸 하나는 보호한 듯 하나 도리어 만년의 치욕을 면하지 못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구금편 19장

0: WBS.
1: 신나는 트로트로 감성 충전, 활력 충전. 성인 가요와 본문으로 함께하는 WBS 원음방송 신곡 2시.
2: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3: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 2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 2시의 성공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은 들추어낼수록 그 공덕이 작아지고 악은 숨겨둘수록 그 뿌리가 깊어지나니 그러므로 선은 숨겨두는 것이 그 공덕이 커지고 악은 들추어내는 것이 그 뿌리가 얕아지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흥품 24장 법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심쿵 도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으로 전해드린 노래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그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가수 박상철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음 공부 잘하는 하루 보내세요.

0: WBS FM
1: WBS 자동차 상식.
2: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목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특히 추돌사고를 당할 경우 앞으로 몸이 쏠렸다가 뒤로 제쳐지면서 목에 충격이 집중되어 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목뼈가 부상을 당할 경우 전신마비 등 생명을 위협하는 큰 부상의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목 받침대가 있지만 그 중요성을 모르고 아예 제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 목 받침대는 윗부분이 머리 윗부분으로부터 약 9cm 이상 올라가야 하고 머리와 목 받침대까지의 거리가 10cm를 초과하지 않아야 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얼핏 보기에는 그저 장식품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목 부상을 예방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인데요. 목 받침대가 제대로 조정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한때 악을 범한 사람이라도 참마음으로 참회하고 공덕을 쌓으면 몸에 악한 기운이 풀어져서 그 앞길이 광명하게 열릴 것이요. 아무리 한때 선을 지은 사람이라도 마음에 원망이나 남을 해칠 마음이 있으면 그 몸에 악한 기운이 싸고 돌아서 그 앞길이 암담하게 막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32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반갑습니다. 나른한 오후를 깨워줄 좋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내십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최신가요 신청곡들로 꾸며드립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주말에 만나는 편하고 즐거운 음악나들이 심쿵내시 지금 시작합니다.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 4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하나라는 수가 무서운 것인데 왜 그 하나를 소홀히 하는가? 하나가 중한 줄 아는 사람은 만수를 다 알고 잘 쓸 줄 아나니 그 하나를 깊이 자각해야 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방송 심쿵 내쉽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지는데요. 2000년대 음악부터 최신 가요 중심으로 듣고 싶은 노래 청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로도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 FM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큰일이 따로 없나니 그 일 그 일에 도를 찾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일이라. 이 회상에 들어와서 따로 큰일을 찾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공심편 8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인방송입니다.
1: 바쁜 오전을 마치고 조금은 나른한 오후, 혹시 뭘 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럼 바로 라디오를 켜주세요. 웃음, 공감, 그리고 잠깐의 힐링까지 저희 희원이가 여러분들의 오후를 채워드립니다. 성공 맛집 WBS 원음 방송 기분 좋은 12시,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함께해 주세요.
2: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3: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자력과 타력은 서로 떠날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바, 혹은 타력에만 편중하여 신앙만 하면 되는 것으로 고집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자력에만 편중하여 마음이 곧 부처이니 계율과 인과가 필요 없다는 사람도 있나니, 이 두 가지가 다 과불급을 면하지 못한 것이니라. 자력과 타력을 함께 신앙하고 수행해야 자타가 서로 힘을 합하여 원만한 성공을 보게 되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12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 방송 심쿵 4시 2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문자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청해주신 음악으로 더 풍성해지는 이 시간 심쿵 4시입니다.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진짜 하거든.

0: WBS 원음방송 심쿵 내시와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고 계신가요? 오늘 같은 날 꼭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샵 8970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카카오톡 채널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우측 상단에 돋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친구 검색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원음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심쿵 내시입니다.
1: 전 이창이 묻기를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하여 어떠한 어른이 제일 큰 발견을 하여 주셨나이까? 답하시기를 제일 큰 은혜를 발견하여 주신 어른이니라. 또 묻기를 어떠한 사이에 큰 원수가 맺어지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가장 가까운 사이에 큰 원수를 짓기 쉽나니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할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6장 법문입니다.

것 같아. 다시 정리할래 너와 나의 관계. Yeah. 여 들어봐. 너와 나 보기도 참 오래 봤지. 우린 좋은 친구야. 매일 같이 붙어 다녔지.

차이를 말하는 거야. 시간이 너무 아까워. 나이는 계속 먹어가고 있잖아. 죽기 전까지 즐겁게 살 것 같잖아. 이렇게 너에게 떼쓰는 나를 봐. 우리 계속 붙어 있으니 자꾸만 나 맘을 먹게 돼. 장난도 안 치게 되고.

다시 혼자인 걸 알고 나면 마치 기다리고 있던 너처럼 problems I know I know 짐을 덜고 싶지 않은 당신 그럼 난 말을 줄이며 하고 싶은 얘기를 뒤로 미루고 어느샌가 관심이 없어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심쿵 내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WBS 원음 방송 들으실 수 있는 주파수 알려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은 104.9, 대구 경북은 98.3, 광주 전남은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MHz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라디오 듣기 어려우시다면 원음방송 어플을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도에 발원한 사람은 짧은 시일에 속히 이루기를 바라지 말라. 잦은 걸음으로는 먼 길을 걷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는 큰 도를 이루기 어렵나니 저 큰 나무도 작은 싹이 썩지 않고 여러 해 큰 결과요. 불보살도 처음 발원을 퇴전하지 않고 오래오래 공을 쌓은 결과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0장 법문입니다.

0: WBS FM
1: 일상 곳곳에서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 잘못 충전하거나 보관하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우선 배터리를 충전할 때는 주변의 종이나 이불 등 불이 잘 붙는 물건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현관이나 복도 등 대피로에서는 충전하지 마세요. 충전 중에는 장시간 방치하지 말고 외출하거나 잠든 동안에는 충전하지 않도록 합니다. 충전이 끝나면 과충전을 막기 위해 즉시 코드를 뽑아주세요.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등에 쓰이는 고용량 배터리는 벽면 콘센트에 직접 연결해 충전합니다. 보관할 때는 직사광선 아래나 차량 안처럼 온도가 높은 곳을 피하고 강한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반드시 KC 인증을 받은 정품을 사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은 열 번 잘해준 은인이라도 한 번만 잘못하면 원망으로 돌리지만은 도인들은 열 번 잘못한 사람이라도 한 번만 잘하면 감사하게 여기나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은혜에서도 해만 발견하여 난리와 파괴를 불러오고 도인들은 해에서도 은혜를 발견하여 평화와 안락을 불러오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33장 말씀입니다.
5: 이 말씀은 원음방송의 후원에 동참해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WBS 원음방송 심쿵 내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듣고 싶은 최신 가요를 알려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심쿵 내시 3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 내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2장 법문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 내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 내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비록 쓰지 못할 물건이라도 잘 보관해두면 뒷날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고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너그러이 포용하여 잘 인도하면 뒷날 귀하게 쓰일 때가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0장 법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심쿵 내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으로 전해드린 노래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세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0: 메타. 이 노장 지휘자가 최근 또 한 번 세계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네타냐후 정부의 가혹한 팔레스타인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올해 예정된 이스라엘 일정을 모두 취소하겠다고 선포한 것인데요. 스스로를 인도의 유대인이라 부를 정도로 깊이 사랑해온 이스라엘이었지만 잘못된 침략과 분열 앞에서는 단호히 보이콧을 선택하며 진정한 인류애의 가치를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올해 90세를 맞는 그는 말합니다. 아랍인과 유대인이 서로 껴안는 그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청춘 캠페인 뮤지션의 청년 정신을 배우다. 한국의 생명허구 원광대학교와 함께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정산종사 선결제식에 설법하시기를 내 절 부처를 내가 잘 위하여야 남이 위한다는 말이 있나니 자신에게 갈마있는 부처를 발견하여 정성들여 불공하라. 불공에는 자기 불공과 상대 불공이 있는 바 이 두 가지가 쌍전하여야 하지만은 주종을 말하자면 자기 불공이 근본이 되나니 각자의 마음 공부를 먼저 하는 것은 곧 불공하는 공식을 배우는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13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아름다운 인생.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추억이 가득 담긴 옛 가요를 들으면서 깊어가는 삶의 낭만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인생. 주말에는 그동안 미처 들려드리지 못했던 곡들을 모으고 모아서 노래로만 가득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겨운 옛 가요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시죠. 그럼 출발합니다.

매일 저녁에 만나는 정다운 음악 친구 아름다운 인생은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FM 89.7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부산 경남 지역은 104.9, 대구 경북 지역은 98.3, 광주 전남 지역은 107.9, 그리고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FM 97.9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WBS 원인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물이 근원 있는 물이라야 오래 가듯이 우리도 법의 근원이신 대종사를 오롯하게 받들고 끊임없이 알뜰히 사모하는 가운데 그 신법이 건네고 그 법맥이 끊임없으리라. 대종사 이하 법 높은 스승들을 알뜰히 신봉하여야 그 가운데 이 회상이 발전되리니 우리에게는 위에 연원하고 아래로 유전해야 할 막중한 중간 소임이 주어져 있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유촉편 14장 법문입니다.

0: Yes.
1: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2: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주말 저녁에도 어김없이 아름다운 인생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경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향차 선물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그리고 애민 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해 고향가리 저 달도 고향가리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종교에는 내 나라, 네 나라의 구분이 있지만 종교에는 내 나라, 네 나라의 구분이 없습니다. 이 지구 마을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고 형제입니다. 평일 오후 6시, 종교가 하나 되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한 사람은 선으로 세상을 가르치고 악한 사람은 악으로 세상을 깨우쳐서 세상을 가르치고 깨우치는 데에는 그 공이 서로 같으나 선한 사람은 자신이 복을 얻으면서 세상 일을 하게 되고 악한 사람은 자신이 죄를 지으면서 세상 일을 하게 되므로 악한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야 하느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34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한강교당 김태형 교도가 경영하는 댄디라이언의 발전을 기원하며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0: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1: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2: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3: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1: 엄마, 여기 꽃.
4: 고마워.
3: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매일 저녁에 만나는 옛 가요 전문 프로그램.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의 아름다운 인생을 듣고 계십니다.

피우는 한구는 이별이냐. 백거동 들려오는 부드는 눈물이냐.

흘러간 옛 가요와 함께 그 시절 어떤 소중한 추억들이 지금 여러분 곁을 찾아왔을까요? 부디 잠시나마 고단함을 잊게 해줄 아름답고 행복한 기억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WBS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부산 경남 지역은 104.9, 대구 경북 지역은 98.3, 광주 전남 지역은 107.9, 그리고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FM 97.9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WBS 원인 방송입니다.
1: 어리석은 사람은 남이 복 받는 것을 보면 욕심을 내고 부러워하나 제가 복 지을 때를 당하여서는 짓기를 게을리하고 잠을 자나니 이는 짓지 아니한 농사에 수확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나니라. 원불교 교존 대종경 인과품 17장 말씀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3.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3: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4: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번입니다.
5: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WBS 원음방송의 재허가와 관련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저녁 시간의 동반자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라디오가 없어도 또 이동 중에 각 지역 주파수를 몰라도 그리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WBS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죠. 스마트폰으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앱을 다운받아서 들으시면 되고요. 언제 어디서나 맑고 밝고 훈훈한 우리 WBS 원음방송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아름다운 인생 오늘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감사하고 보은하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자동차 상식.
2: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목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특히 추돌사고를 당할 경우 앞으로 몸이 쏠렸다가 뒤로 젖혀지면서 목에 충격이 집중되어 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목뼈가 부상을 당할 경우 전신마비 등 생명을 위협하는 큰 부상의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목 받침대가 있지만 그 중요성을 모르고 아예 제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 목 받침대는 윗부분이 머리 윗부분으로부터 약 9cm 이상 올라가야 하고 머리와 목 받침대까지의 거리가 10cm를 초과하지 않아야 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얼핏 보기에는 그저 장식품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목 부상을 예방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인데요. 목 받침대가 제대로 조정이 되어 있는지

0: 상이 차차 드러날 때요. 셋은 대우가 차차 높아질 때요. 넷은 물질이 차차 돌아올 때요. 다섯은 권리가 차차 생겨날 때라. 이 관문을 미리 알아서 거기에 구애되지 아니하여야 능히 큰 공부를 이루게 되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21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김성훈 가족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반갑습니다. 김민성 교무입니다. 지금부터 WBS 원음방송 일요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신불전에 헌배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법신불전에 대례로 사배를 올리겠습니다.

하냐 바라밀다신경 관자재보살행심파냐 바라밀다시 조견옹계공도일체고 액사리자색뿌리공 공무리세 액즉시공공즉시세 수상행식력부여시 사리자 시제복공상 불생불멸불구부정 부증불가 지고공증무생무수상행식

진무노사영무노사진무구진멸도무지영무득미무소득고보리살타에반야바람일

다주 즉슬 주알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 아제 모제 사바 아제 아제 바라

0: 설명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두 손 모아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1: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교단 제4대를 맞이하여 교훈이 길이 융창하옵고 저희 모두 개벽 성자로 거듭나서 대종사님의 일대 경륜인 재생 의세를 실현하는 주인들이 되기를 염원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원음방송 TV 예외에 함께하는 저희들은 언제 어디서 어떠한 경계를 대할지라도 신앙하는 공부인이요 수행하는 공부인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곳곳이 부처요 일마다 불공하도록 밝혀주신 대종사님 말씀을 받들어 어느 곳 어느 때나 사은님의 은혜 아닌 곳이 없음을 알고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여실하게 깨달아 보은하며 진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안으로 각자의 공부는 더욱 깊어지고 밖으로 대하는 모든 인연들과는 소통과 화합으로 은혜를 생산하는 참 공부인으로 거듭나기를 서원하오니, 손길이 닿는 곳마다 발길이 머무는 곳마다 지극한 불공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법어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법문은 대산종사법어 교리편 35장에서 37장, 법어 51쪽에서 52쪽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5. 대산종사 사중보은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천지은은 만물에게 응용무념으로 덕을 입혀주신 대시주은이시니 우리도 그 도를 채받아서 무념보시를 하면 보은이 되는 동시에 우리가 곧 천지와 합일하여 덕화가 만방에 미칠 것이요. 부모은은 우리가 무자력할 때 자력을 얻게 해주신 대자비불이시니 우리도 그 도를 채받아서 무자력한 노약자를 보호하면 보은이 되는 동시에 우리가 곧 사생의 부모가 되며 삼세의 대효가 될 것이요. 동포은은 우리에게 자리 이타로서 대협동이 되었으니 우리도 그 도를 채받아서 서로 돕고 서로 북돋으면 보은이 되는 동시에 내가 곧 사생의 지친이 되어 일체 동포는 자연히 공생 공용할 것이요. 법률은 지공무사한 법도로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니 우리가 그 도를 채받아서 법규를 잘 지키면 보은이 되는 동시에 우리가 바로 법주가 되어 대자유세계가 전개될 것이니라. 36.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복이 있는 사람은 원수라도 은혜로 돌려 즐거운 생활을 하는 사람이요. 복이 없는 사람은 은인이라도 원수로 돌려 괴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이니, 원수라도 은혜로 돌려 은혜를 발견하면 천지의 상서로운 기운이 내게로 올 것이요. 은혜라도 원수로 돌려 원수를 발견하면 천지의 나쁜 기운이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므로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해치려 할 때 원수로 보지 말고 저 사람이 나에게 공부할 기회를 주고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구나 하고 은혜로 알아서 감사 생활을 해야 하느니라. 37.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개인과 인류가 영세토록 다 같이 잘 살아갈 생활표준은 대종사께서 밝혀주신 자리 이타에 돌아. 이 표준대로만 살고 보면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고 일체 동포가 이롭고 현생도 좋고 내생도 좋으리라. 그러나 부득이 자리 이타가 되지 않을 때에는 내가 해를 차지하는 자해 탈의의 도를 실천해야 할 것이니 이것이 바로 불보살의 생활이니라.

일상 수행의 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겠습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0: 설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균산 최정풍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바쁜 일상을 뒤로 하고 법회 오실 때 여러 가지 마음가짐을 하고 오실 텐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회 오실 때 이 생각을 좀 하시면 더 좋지 않겠나 싶어요. 진리를 마주하고 또 진리의 소식을 듣고 이러기 위해서 오지만 소태산 대종사님의 말씀을 들으러 와야 되겠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원남교당 대법당에서 기다리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 가지 분별들이 잠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일생을 돌아보면서 저번 주 법회 때도 제가 그냥 유념 한 것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후배들한테 그랬어요. 나는 일생에 해야 될 한 건을 벌써 했다 그랬어요. 한 건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건 하셔야 돼요. 저는 어떻게 한 건 했냐면 이 생에 어떻게 이렇게 원불교하고 아무 인연도 없는 집안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종사님 법을 만나가지고 그냥 단숨에 대종사님 그 문화에 들어서 이렇게 전무수신을 한 것이 이 생에 저는 한 건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한 건은 없어요. 다 나머지는 거기에 딸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하세요? 한 건 하세요. 확실히 한 건 하시면 그 다음에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예. 거기 딱 자잘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자잘한 근심이 많다, 천만 경계 때문에 힘들다 그럴 때마다 내가 이거 한 건을 제대로 못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공부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동포원에 대한 말씀을 이제 간단히 드리려고 합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은혜는 새로운 걸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우리 곁에 가득하게 계시고 이 우주에 충만해 있어요. 그거를 마음이 어두운 사람들이 모르고 살 뿐이에요. 그래서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동포은에 대한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설명을 하셨냐면 사람도 없고 금수도 없고 금수라는 거는 날짐승, 기어다니는 짐승이 두 가지를 포함한 거죠. 금수도 없고 초목도 없는 곳에서 그러니까 풀과 나무도 없는 거죠. 나 혼자라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볼 것이니 그런다면 누구나 살지 못할 것은 다 인증할 것이다. 만일 동포의 도움이 없이 동포의 의지가 없이 동포의 공급이 없이는 살 수 없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 신앙을 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발로 딛고 먹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당연히 있는 것이고 고마울 필요가 별로 없고 그것보다 뭔가 특별한 그 무엇을 찾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대종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이 자체가 다 당연한 게 아니고 특별한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기도 하시고 처처불상 부처라고도 하신 거예요. 그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 하는데 여기에 가슴이 쿵 하고 울리지 않은 거예요? 은혜하고 나하고는 하나가 되기 힘든 거예요. 그런 체험들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언제 한 번은 그냥 흔한 밥 한 공기를 먹다가 눈물이 한번 핑 도셔야 됩니다. 그러실 때 있으시죠? 가족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떨 때 눈물이 핑 돌 때 있으시죠? 눈 감으면 좀 이렇게 그 마음이 좀 깨지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신앙 체험이다. 밥을 먹으면서 걸어가면서 회사에 출근하면서 이 일상 속에서 은혜를 느끼지 않으면 어떻게 내 삶이 은혜로 충만할 수 있고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내가 소태산 대종사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이제 창경궁을 공짜로 들어갈 수 있는 나이가 돼가지고 창경궁을 자주 갑니다. 어제 창경궁 산책을 했는데 꽤 여러 번 제가 창경궁을 갔는데 그 문구는 처음 봤어요. 이 창덕궁으로 넘어가는 계단 옆에 초소가 하나 있는데 그걸 뭐라고 써있냐면 다람쥐에게 도토리를 돌려주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다람쥐 생각해서 도토리를 주워가지 말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런 게 동포입니다. 동포라고 하는 거는 한자로 같은 포태다 그렇게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이 우주라고 하는 천지라고 하는 큰 자궁 포태 안에서 우리가 함께 태어난 그런 사이인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들이 부모님들 뭐라고 옛날에 표현하죠. 요즘 그 단어가 많이 없어졌는데 동기간이다 그래요. 동기간에 우애가 있어야지 동기예요. 같을 동자에 기운기자에 사이간자예요. 이게 뭐예요? 동포운을 얘기하는 거나 똑같아요. 이거를 정산종사님께서는 삼동윤리에서 동기영제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기 서로 다른 개체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깊이 보면 동기간이다, 동포다. 거기서부터 자각을 해야 왜 대종사님이 동포운을 내주셨는가를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포운의 키워드라고 이 열쇠말은 뭐냐면 그 정전에 많은 그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핵심 개념이 동포운에서는 자리이타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롭고 상대방도 이롭고 나도 이롭고 당신도 이롭고 나도 이롭고 너도 이롭고 서로 이로운 그거를 핵심으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어때요? 인류 역사를 보면 나도 이롭고 너도 이로운 그 지혜로운 답을 찾은 경우가 흔해요? 흔치 않아요? 살다 보면 그 답으로 향하긴 하는데 의식적으로 그 답을 찾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지금도 뭐예요? 저 중동에서 아직 전쟁 끝나지 않았죠. 몇 명이 죽고 있는지 모르죠. 그런데 왜 그 전쟁을 시작했는지도 지금 불확실하죠. 근데 비극은 그치지 않고 있는데 그게 어떤 전쟁이에요?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전쟁이에요? 반대죠. 나도 괴롭고 너도 괴롭고 나도 다치고 피 흘리고 상대방도 다치고 피 흘리는 그런 그 어리석은 일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이 자리 이탈이라고 하는 것이 참 맞긴 맞는데 이것이 정말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통령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오직 대한민국의 국익만을 위해서 복무해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거는 개인적으로 부정부패를 하거나 또는 괜히 굴종 외교를 한다거나 이런 것에 반대말이긴 한데 원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시간이 더 지나고 세월이 흐르고 우리들의 인심이 좀 더 지혜로워지면 그 말 가지고는 좀 부족한 그런 세상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나라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좋고 상대방도 좋은 그런 외교를 할 수 있는 세상이 돼야 이 세상에 평화로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에 있어서도 누구하고 이렇게 거래를 할 때 동포운을 생각한다면 오늘부터 꼭 어떤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도 좋고 너도 좋은, 예, 그 지혜로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하는 결정이 그런 은혜로운 결정인지를 꼭 멈춰서 생각해 봐야 돼요. 부모님이 가난해가지고 유산을 하나도 남기지 않으면 싸울 일도 없어요. 근데 유산이 많으면 어때요? 위태로워요. 동기간의 우애가 깨지기 쉬워요. 왜? 몇 대 몇으로 갈라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법정 상속을 하는데 막내는 찢어지게 가난해. 부모는? 아니, 장남은? 살만해. 그런데 꼭 형이 법정 상속분을 다 가져간다고 해. 그 막내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참, 우리 형은 못됐다. 내가 평생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데 유산 상속할 때 꼭 그렇게 법정 지분 그대로 그렇게 해야 되나? 섭섭한 거예요. 아예 없었으면 어때요? 싸울 일도 없는데 뭔가 이렇게 분배하다가 그런 갈등들이 생기죠. 이 법회 때 이런 예화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마동석 씨가 나오는 범죄도시라고 하는 그 깡패 영화 같은 거 있어요. 범죄. 근데 거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 악당이 남의 돈을 뺏어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버스에서 그 마동석 형사를 마주쳐요. 그러니까 둘이서 싸움을 하기 직전인데 그 범죄자가 뭐라고 그 형사한테 마지막 거래를 시도하냐면, 이 젊은 분들 다 아실 거예요. 5대5로 나누자. 5대5로 나누자. 그랬더니 그 형사가 뭐라고 그래요? 아는 분들 대답해 보세요. 아, 영화를 나만 봤나? 형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누가 5야? 5대5로 나누자고 그랬는데 누가 5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 네 말은 안 듣겠다는 얘기예요. 자, 나도 좋고 너도 좋으니까 5대5로 나누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싸우지 않아도 되니까. 5대5가 아니에요. 진리 따라 해야지 5대5로 하시면 안 돼. 오늘 소태산 대종사님과 대학로에 가서 피자 한 판을 샀는데 같이 먹어요. 소태산 대종사님이랑. 몇 대 몇으로 먹어야 돼요? 5대5? 대종사님 5, 나도 5? 그때그때 달라요. 어떨 때는 대종사님이 많이 드실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안 드실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한 조각만 드실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세 조각 드실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 상황이 다른 거예요. 내 앞에 배고픈 건장한 청년이 앉아 있는지, 우리 시타님처럼 한쪽도 다 못 드시는 분이 계신지, 다 다른 거예요. 그때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디 가서 피자 드실 때 어떤 생각 하시면 돼요? 대종사님이랑 내가 피자를 먹으면 누가 오냐? 대종사님 몇 쪽이고 나는 몇 쪽이냐? 내가 뭐 회사에서 무슨 경영을 하는데 이렇게 협상을 할 때 내가 5냐? 내가 3이냐? 내가 7이냐? 이거를 그때그때 온전한 생각으로 지혜롭게 생각해서 그 결과가 서로 은혜롭게 그렇게 취산하셔야 돼요. 그러라고 자리 이탈하는 가르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만 이로운 삶이 좋을 것 같죠? 오래 못 가요. 그것도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면 서로 불행한 길로 간다. 이거 왜 그래요? 이 밑바닥에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과의 이치가 호리도 틀림없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만 내 것만 그 다글심 가지고 욕심을 부린 사람들은 끝이 좋지 않습니다. 진리가 그냥 놔두지 않아요. 정말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서로 좋은 길을 잘 찾는 것이 우리가 이제 행복해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새로운 문명으로 도학과 과학이 이렇게 잘 조화된 참문명 세계로 가면 이런 것들이 초월되지 않을까, 대종사님이 꿈꾸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자리 이타여야 해요? 이 자타가 둘인데 왜 양쪽을 똑같이 이롭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좋으니까 그런 것이지만 교리적으로 보면 원불교는 늘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자타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님이 보시기에 동기간에 재산 갖고 싸우면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찢어지는 거예요. 부모님이 보기에는 동기간들이 하나예요. 둘이 아니라. 그런데 그 형제들은 내가 어떻다, 네가 어떻다, 그거를 아웅다웅해서 가르고 찢어지고 갈등하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다투고. 원래 자타가 없기 때문에 자리 이탄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에 제가 공부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어떤 표현들이 나오냐면 이 동포원을 잘 실천하면 개인과 개인끼리 뭘 해요? 사랑할 것이요. 대종사님께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교전에 몇 번 쓰셨어요. 흔치 않은데 여기에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가정과 가정끼리 친목한다고 그래요. 사이가 좋아요. 사회와 사회끼리 상통한다고 표현했어요. 국가와 국가끼리 평화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좋은 얘기들이 참 많이 들어가세요. 사랑, 침묵, 상통, 평화. 그래서 이상세계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동포원이라는 내용이 얼마나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동포원을 만약에 실천하지 않고 배은을 하면 어떻게 된다? 이것도 말씀하셨어요. 다음에 더 이제 자세히 하기로 하고 개인과 개인끼리 아까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배은을 하면 싸운다고 그랬어요. 가정과 가정끼리 침묵하는 게 아니라 혐극한다고 했어요. 미워하는 거예요. 사이가 벌어지고 사회와 사회끼리도 상통하는 게 아니라 반목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견해로 갈등을 하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미워하잖아요. 더 미워지면 어때요? 상대방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큰일 난 일이에요. 그리고 국가끼리는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 전쟁이 아직도 그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은혜의 소식을 아직 우리들이 덜 깨달아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리 이탈하는 말은 대개는 이기적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기적인 것의 반대는 뭐죠? 이타적이다 그러잖아요. 대개 세상 사람들은 그 두 가지로 다 설명을 해요. 그런데 묘하게 대종사님은 사전에 없는 표현을 쓰신 것 같아요. 자리 있다. 그런데 그래, 나도 이렇고 너도 이러면 좋지. 좋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빵을 먹는 게 나한테 이로워요, 이롭지 않아요? 이로워요? 뭔 빵인지도 모르고? 내가 누군가한테 이런 행동을 하는데 이것이 나한테 이로워요, 해로워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설교 석상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얼마나 하나만한 얘기예요. 나한테 이로운 일을 하라고 지금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설교 안 해도 대종사님 말씀 소개 안 해도 뭐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요. 나한테 이롭게 하려고. 그렇죠? 근데 한번 더 여쭤볼게요. 전부 다 자신을 이롭게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사는데 그 결과는 어때요? 자신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정말 영원히 나를 위하는 길이고 내가 행복한 길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다 확신할 수 있어요? 그 확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원불교적으로 표현한다면 인과의 이치를 요달한 사람이에요. 깨달은 사람만이 내가 지금 이 밥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인간관계를 지속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끔찍히 사랑해서 자식을 위한다고 온갖 정성을 하지만 그 온갖 정성 때문에 아이들이 멍들잖아요. 이 세상은 가만히 놔둬도 돼요.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자신을 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확신할 수는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그 결과는 반대인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니까 뭐예요? 인과의 이치를 알아야죠. 내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그걸 쉽게 표현하시려고 천지부모 동포 법률론을 내어주셨는데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길이. 왜? 마음 공부로, 아까 교리 실천담 하셨지만 마음 공부로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의 힘을 갖춰야 그 길이 내 눈에 띄는 겁니다. 아, 나를 위한다고 갔지만 이 길이 꽃길처럼 보이지만 이 꽃길의 중간이나 마지막 부분은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인과의 이치를 깨닫지 않으면 그거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도 좋고 너도 좋은 그 길이 얼마나 쉬워 보여요. 그렇지만 내 일상생활로 보면 쉽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심신작용 하나하나가 정말 나한테 이로운 것인지 또 내 가족한테 이로운 것인지 상대방한테 이로운 것인지가 결코 쉽지 않다. 깊게 들여다봐야 된다. 대종사님이 이 세상에 광대무량한 낙원을 만드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놓고 총부에서 잠깐 방을 떠나실 때 그 문갑에 자물쇠를 꼭 채우셨다는 거예요. 대종사님 죄송합니다. 대종사님 좀 이렇게 좁으신 것 같아 사람이. 그렇죠? 아니 이 주세부께서 그 문갑에 뭐 얼마나 대단한 게 들었다고 그렇게 꼭 외출할 때마다 문갑에다가 자물쇠까지 채우셔요. 그 방에 제가 있었으면 뭐예요? 속으로 그랬을 것 같아. 대종사님은 최종풍경을 저렇게 못 믿어가지고 어? 문갑에다가 자물쇠를 저렇게 매번 채우시는구나. 이게 지금 만들어낸 얘기예요? 대종경 70분 17장 말씀이에요. 그리고 방언공사 할 때도 애써서 그렇게 했는데 부호가 뺏어가려고 그러니까 그때는 또 그냥 아 형편이 그러면 그냥 줘버리자. 왜?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니까. 그 엄동설 안에 스페인 독감을 뚫고 그 어려운 방언공사를 했는데 놀 때는 뭐예요? 그냥 확 흔적도 없이 놓으시는 거예요. 그 피자를 드실 때 어떨 땐 반쪽까지 계산하시다가 어떨 땐 뭐예요? 한 판 다 줘라 그냥 그러시는 거예요. 이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래요? 진리를 깨달으신 분이라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기분 따라 그러시는 게 아니라 꼭 그럴만하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 자리 이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중도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데 그게 뭐예요? 5대5가 아닌 거예요. 정말로 그대와 나 사이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너도 상대방도 가장 좋고 최종풍 규모한테도 가장 좋은 자리 이탈의 길은 뭐예요? 하나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으면 그것을 볼 것이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피곤하면 그냥 5대5로 갑시다. 이렇게. 예. 그러면서 이제 인생이 좀 허비 되겠죠. 이 세상은 이미 은혜 세상입니다. 우리 부처님 오신 날도 부처님은 이미 오셔 계시죠. 예. 주세불 소태산 대종사님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더 은혜가 충만한 그런 세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 공부 잘해서 이 은혜를 깊이 깨닫고 느끼고 또 감사 보훈을 한다면 정말로 우리 삶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두가 은혜로 충만한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자 드실 때마다 대종사님 생각하시고 자리타도 생각하시고 오데오도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오늘 법회의 소득을 대조하며 각자의 원하는 바에 따라 묵상으로 심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WBS 원음방송 일요법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복되고 은혜로운 한 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말씀과 함께 성인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출발합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큰 일이 따로 없나니 그 일 그 일에 도를 찾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 이 회상에 들어와서 따로 큰 일을 찾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 법어 공심편 8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하나라는 수가 무서운 것인데 왜 그 하나를 소홀히 하는가? 하나가 중한 줄 아는 사람은 만수를 다 알고 잘 쓸 줄 아나니 그 하나를 깊이 자각해야 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원은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무심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에 맞춰 마음속 추억여행을 떠나봅니다. 노래가 추억을 이끌고 추억이 노래를 불러오는 시간. 잊고 있던 이야기들이 마중물 노래를 따라 쏟아져 나옵니다. 일상의 작은 여유, 그 퍼즐 한 조각을 선물해드리고 싶어요. 추억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만나야 할 이야기와 음악도 늘어납니다. 매일 오전 9시 이곳에서 기다릴게요. 노래 하나, 추억 둘.

0: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 가운데 사심이 뿌리 박거든 마음에 일원상을 묵상하여 그 공하고 둥글고 바른 본성을 돌이키기에 힘쓸 것이요 대종사의 성안을 묵상하여 그 공명하고 정대하고 자비하신 신법을 채 받기에 힘쓸 것이요 나는 불제자와 공도자라는 자부심을 일으켜 그 사심을 제거하기에 힘쓰라. 그러하면 그 사심이 쉽게 정심으로 돌아오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26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 방송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행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비록 쓰지 못할 물건이라도 잘 보관해두면 뒷날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고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너그러이 포용하여 잘 인도하면 뒷날 귀하게 쓰일 때가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0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산종사 넝쿨장리가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지지대를 세워 올려주라. 심어놓고 가꾸지 않으면 안 되나니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진리를 활용해 쓰는 법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1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지역은 FM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지역에서는 FM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 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원불교 부산 울산 교구장 강덕재 교무입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어 가자는 왕산 종법사님의 신년 법문을 받들어 실천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그 공부 다짐 지속되고 있으시죠?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는 노력, 자력양성, 끊임없이 배우는 노력, 지자본위, 모든 사람을 두루 교육하여 세상을 발전시키는 노력, 타자녀 교육,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한 실천과 노력, 공도자 숭배,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힘들이 모여 세상이 은혜로워집니다. 나의 실천은 결코 작은 힘이 아닙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을 위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챙겨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말 한 번 하고 글 한 줄 써 가지고도 남에게 희망과 안정을 주기도 하고 낭만과 불안을 주기도 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근본적으로 악해서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되고 복되는 이치를 알지 못하여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죄를 짓는 수가 허다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36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큰 일이 따로 없나니 그 일 그 일에 도를 찾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 이 회상에 들어와서 따로 큰 일을 찾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공심편 8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하나라는 수가 무서운 것인데 왜 그 하나를 소홀히 하는가? 하나가 중한 줄 아는 사람은 만수를 다 알고 잘 쓸 줄 아나니 그 하나를 깊이 자각해야 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자동차 상식.
2: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목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특히 추돌사고를 당할 경우 앞으로 몸이 쏠렸다가 뒤로 제쳐지면서 목에 충격이 집중되어 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목뼈가 부상을 당할 경우 전신마비 등 생명을 위협하는 큰 부상의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목 받침대가 있지만 그 중요성을 모르고 아예 제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 목 받침대는 윗부분이 머리 윗부분으로부터 약 9cm 이상 올라가야 하고 머리와 목 받침대까지의 거리가 10cm를 초과하지 않아야 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얼핏 보기에는 그저 장식품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목 부상을 예방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인데요. 목 받침대가 제대로 조정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녀가 아무리 효도한다 하여도 부모가 그 자녀 생각하는 마음을 당하기 어렵고 제자가 아무리 정성스럽다 하여도 스승이 그 제자 생각하는 마음을 당하기 어려우리니 만일 제자가 스승 신봉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스승이 제자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의 반만 되어도 가히 그 법이 건네게 되리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비록 쓰지 못할 물건이라도 잘 보관해두면 뒷날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고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너그러이 포용하여 잘 인도하면 뒷날 귀하게 쓰일 때가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0장 법문입니다.

대산 종사 넝쿨 장리가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지지대를 세워 올려주라. 심어놓고 가꾸지 않으면 안 되나니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진리를 활용해 쓰는 법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1장 법문입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진리만 표준을 삼고 나아가라. 진리는 천하가 부수려 해도 부수지 못할 것이나 진리가 아니면 천하가 도우려 해도 바로 서지 못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6장 법문입니다.
1: 꽉 잡았네.

0: WBS.
1: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아입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태풍과 수해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소 가정이나 일터에서 철저한 예방과 대비 활동으로 태풍과 수해 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야겠는데요. 먼저 태풍이 예고될 때는 TV나 라디오를 수신해서 태풍의 진로와 도달 시간을 숙지하고 가정의 하수구나 집 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해 막힌 곳을 뚫어야 합니다. 침수나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대피 장소와 비상 연락 방법을 미리 알아두고 하천 근처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겠습니다. 또한 응급약품과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등의 생필품은 미리 준비하고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이나 간판, 창문, 출입문 또는 마당이나 외부에 있는 헌 기구나 놀이기구, 자전거 등은 단단히 고정해야겠습니다. 전신주나 가로등, 신호등은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고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또한 홍수가 우려될 때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은 대피 준비를 하고 물이 집안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모래주머니나 튜브 등을 준비해둬야겠습니다. 비탈면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 가까이 가지 말고 바위나 자갈 등이 흘러내리기 쉬운 비탈면 지역의 도로 통행을 삼가며 갑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하면 높은 곳으로 빨리 대피해야겠습니다. 침수된 지역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고 지정된 대피소에 도착하면 반드시 도착 사실을 알리고 통지에 따라 행동해야겠습니다. 철저한 예방과 대비로 여름철 풍수의 피해를 방지합시다. 즐겁고 건강한 여름나기.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방송 재난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0: WBS FM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안녕하세요. 가수 이동훈입니다. 기억 저편에 아스라이 자리한 옛 노래가 흐르면 그때 그 시절의 추억과 낭만이 아련히 떠오릅니다. 노을이 지고 밤이 드리울 때 문득 외롭다 느껴진다면 라디오를 켜보세요.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아름다운 인생이 여러분의 따뜻한 말동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듣고 함께 울고 웃으며 우리 모두의 인생에 감사를 전하는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시속 사람들은 외모만으로 인물을 논하는 수가 많으나 도가에서는 그 마음 바탕에 복덕의 종자가 싹터나고 있는가 없는가로 인격을 판단하며 시속 사람들은 학벌이나 간판 등으로 인물을 논하는 수가 많으나 도가에서는 그 마음 가운데 진리를 알아가는 진취성이 있는가 없는가로 인격을 판단하며 시속 사람들은 현재의 지위나 명예로 인물을 논하나 도가에서는 그 행동이 정의의 길을 밟고 있는가 못하는가로 인격을 판단합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모든 바깥 문명이 비록 찬란하다 하나 오직 마음 사용하는 법의 조종 여하에 따라 이 세상을 좋게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그대들은 새로이 각성하여 이 모든 법의 주인이 되는 용심법을 부지런히 배워서 천만 경계에 항상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대종사 대각을 이루시고 그 심경을 시로써 읊으시되 청풍월상시에 만상자연명 맑은 바람 불고 밝은 달 떠오르니 우주의 삼라만상이 저절로 밝아진다 하시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성리품 1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복 중에는 인연복이 제일이요 인연 중에는 불연이 제일이라 오복의 뿌리는 인연복이니 부지런히 선근자와 친근하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원리편 56장 법문입니다.

0: 원음 방송입니다.
1: 지금 여기 원불교의 생생한 교화 소식과 은혜로운 법문 말씀, 다양한 마음 공부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만나볼까요? 평일 오전 11시 원음의 소리에서 좀 더 쉽게, 좀 더 가까이 원불교의 어제와 오늘을, 그리고 희망찬 내일을 만나보세요.
2: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가에서 공부인의 신성을 먼저 보는 것은 신이 곧 법을 담는 그릇이 되고 모든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며 모든 계율을 지키는 근본이 되기 때문이니 신이 없는 공부는 마치 죽은 나무에 걸음하는 것과 같아서 마침내 결과를 보지 못하나니라. 그러므로 그대들도 먼저 독실한 신을 세워야 자신을 제도하게 될 것이며 남을 가르치는 데에도 신 없는 사람에게 신심나게 하는 것이 첫째 가는 공덕이 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욕심과 착심에 끌려 죄 무서운 줄을 모르는 것이 마치 물고기가 미끼에 끌려 죽을 것을 모르는 것과 같고 진리를 속일 수도 있고 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그물 안에 물고기가 그물 안을 숨을 곳으로 아는 것과 같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28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이 구하는 바는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이며 생사의 원리를 알아서 생사를 초월하자는 것이며 죄복의 이치를 알아서 죄복을 임의로 하자는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요훈품 2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한국 보육원 10주년 기념식에 축하 법문을 보내시기를 만인과 화합하여 원을 이루고 한결된 마음으로 하늘과 통하라 하심이로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53장 법문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허공같이 크고 빈 마음을 가지라. 마음이 비면 천지도 그 안에 들어가리라. 일월같이 뚜렷하고 밝은 마음을 단련하라. 마음이 밝으면 사리에 걸림이 없으리라. 물같이 부드럽고 바른 마음을 쓰라. 마음이 부드럽고 바르면 모든 사람이 이를 법으로 받아 따르리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산정사 말씀하시기를 형상 있는 창고만 채우려 힘쓰지 말고 무형한 진리 세계의 창고를 채우기에 힘쓰라. 수도인이 세속을 부러워하고 거기에 마음을 집착하면 그것이 종자가 되어 내세에 그 세속의 욕심을 이룰 수는 있으나 수양이 매하여져서 잘못하면 타락하기 쉽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30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성인들은 현재 작은 이익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해를 입어가면서 영원무궁한 참 이익을 얻으시나 범부들은 작은 이익을 구하다가 죄를 범하여 도리어 해를 얻나니 참된 이익은 오직 정의에 입각하고 대에 맞아야 얻어지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번편 39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인에게 세 가지 스승이 있나니 말로나 글로나 행동으로서 나를 가르쳐 주시는 사람 스승과 눈앞에 버려 있는 무언의 실제로서 나를 깨우쳐 주는 우주 스승과 스스로 자기를 일깨워 주는 양심 스승이라. 사람이 큰 도를 이루고자 하면 이 세 가지 스승의 지도를 다 잘 받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무번편 53장 법문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누구나 이루어온 일을 원하나 하는 바는 해로울 일을 많이 하며 부귀하기를 원하나 빈천할 일을 많이 하며 찬성받기를 원하나 조소받을 일을 많이 하여 마음에 원하는 바와 몸으로 행하는 바가 서로 같지 못한 수가 허다하나니 이것이 다 호락의 근원을 알지 못하는 연고이며 설사 안다 할지라도 실행이 없는 연고라. 그대들은 이 원인을 깊이 생각하고 밝게 판단하며 그 실행을 철저히 하여 항상 그 원하는 바와 행하는 바가 서로 모순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일이 다 뜻대로 성취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39장 말씀입니다.

0: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원음 방송입니다. WBS 원음 방송은 호출부호 HLQK, 주파수 FM 89.7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WBS 원음 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원음 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진기영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원음 방송과 함께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이른 아침, 풀림마다 맺혀있는 투명한 이슬을 봅니다. 밤사이 소리 없이 내려앉아 새벽빛을 받아 반짝이는 이슬들. 대지에 신선한 생명력을 불어넣어줍니다. 한 주의 시작점, 자연의 싱그러움을 닮아 새로운 기운으로 잘 살아갈 에너지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동안 쌓아놓은 휴식의 기운을 모아 오늘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따뜻한 안부 한마디를 건네면 어떨까요? 명상과 법문으로 여는 하루,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호흡을 고르게 하되 들이쉬는 숨은 조금 길고 강하게 하고 내쉬는 숨은 조금 짧고 약하게 합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아홉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부모에게 몸을 받기 전 몸은 그 어떠한 몸인가?

일환상사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 효유암좌선문 독경을 합니다.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한우란 한이치의 법문과 일화 화합교단 28절입니다. 동지들은 헐 입는데 나는 잘 입게 되거나 동지들은 헐 먹는데 나는 잘 먹게 되면 미안해하는 것이 동지의 정이다. 전에는 회상이 고른 가난이더니 이제는 기관 따라 빈부가 다르니 인심 조정이 매우 어렵다. 중앙기관의 위신 세움이 시급하다.

초기 교단에서도 이런 염려를 하셨구나 싶네요. 세심하게 곳곳을 살피는 정산종사님의 마음 그대로 전해집니다.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가운데 아리아 듣고 계십니다. 늘 건반 연주로만 들었는데 새로운 악기 편성으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폴란드 출신의 두 연주자입니다. 카롤리나 미코와이칙의 바이올린, 이보 예디네츠키의 아코디언 연주로 아리아 그리고 변주 1, 2번 이어드리면서 성지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도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 법률님의 크신 은혜 속에 희망찬 하루를 맞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연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시고, 사납고 악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삿되고 거짓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바르고 참된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향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 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FM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 공익광고 협의회.

안녕하세요. 가수 이동훈입니다. 기억 저편에 아스라이 자리한 옛 노래가 흐르면 그때 그 시절의 추억과 낭만이 아련히 떠오릅니다. 노을이 지고 밤이 드리울 때 문득 외롭다 느껴진다면 라디오를 켜보세요.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아름다운 인생이 여러분의 따뜻한 말동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듣고 함께 울고 웃으며 우리 모두의 인생에 감사를 전하는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은 영리하게 제일만 하는 것 같으나 결국 자신이 해를 보고 불보살은 어리석게 남의 일만 해주는 것 같으나 결국 자기의 이익이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1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라디오 전서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서 진문진 교무입니다.

대산종사님은 자기를 아는 사람은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요,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나보다 나은 사람을 높이고 앞세워주고 자기 분수를 알아 나설 자리에 나서고 물러설 자리에 물러설 줄 안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모르고 자기 분수를 모르는 사람은 경솔한 언행과 시술을 하기 마련이고 그로 인해 창피를 당하거나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반면에 자신을 잘 알고 자기 분수를 잘 지키는 사람은 지혜롭고 현명하게 처리하며 그 안에서 보람과 만족을 얻는 법이죠.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겨서 그 누구보다 지혜롭고 현명한 공부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법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제2장 사은 제1절 천지운 천지 피은의 강령. 우리가 천지에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대, 먼저 마땅히 천지가 없어도 이 존재를 보존하여 살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볼 것이니, 그런다면 아무리 천치요 하우자라도 천지 없어서는 살지 못할 것을 다 인정할 것이다. 없어서는 살지 못할 관계가 있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 대범 천지에는 도와 덕이 있으니, 우주의 대기가 자동적으로 운행하는 것은 천지의 도요, 그 도가 행함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는 천지의 덕이라. 천지의 도는 지극히 밝은 것이며 지극히 정성한 것이며 지극히 공정한 것이며 순리 자연한 것이며 광대 무량한 것이며 영원 불멸한 것이며 길 흉이 없는 것이며 응용에 무념한 것이니, 만물은 이 대도가 유행되어 대덕이 나타나는 가운데 그 생명을 지속하며 그 행각을 보전하나니라. 천지 피운의 조목, 하늘에 공기가 있으므로 우리가 호흡을 통하고 살게 되며 땅에 바탕이 있으므로 우리가 형체를 의지하고 살게 되며 일월의 밝음이 있으므로 우리가 삼라만상을 분별하여 알게 되며 풍, 운, 우로의 혜택이 있으므로 만물이 장양되어 그 산물로서 우리가 살게 되며, 천지는 생멸이 없으므로 만물이 그 도를 따라 무한한 수를 얻게 됨이니라. 천지 보은의 강령. 사람이 천지의 은혜를 갚기로 하면 먼저 마땅히 그 도를 체받아서 실행할 것이니라. 천지 보은의 조목. 천지의 지극히 밝은 도를 체받아서 천만사리를 연구하여 걸림없이 알 것이요. 천지의 지극히 정성한 도를 체받아서 만사를 작용할 때 간단없이 시종이 여일하게 그 목적을 달할 것이요. 천지의 지극히

흉없는 도를 채받아서 길한 일을 당할 때 흉할 일을 발견하고 흉한 일을 당할 때 길할 일을 발견하여 길흉에 끌리지 아니할 것이요. 천지에 응용 무념한 도를 채받아서 동정간 무념의 도를 양성할 것이며 정신, 육신, 물질로 은혜를 베푼 후 그 관념과 상을 없이 할 것이며 혹 저 피은 자가 배은 망덕을 하더라도 전에 은혜를 베풀었다는 일로 인하여 더 미워하고 원수를 맺지 아니할 것이니라. 천지 배은, 천지에 대한 피은, 보은, 배은을 알지 못하는 것과 설사 안다 할지라도 보은의 실행이 없는 것이니라. 천지 보은의 결과, 우리가 천지 보은의 조목을 일일이 실행한다면 천지와 내가 둘이 아니오. 내가 곧 천지일 것이며 천지가 곧 나일지니 저 하늘은 비록 공허하고 땅은 침묵하여 직접 복락은 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연 천지 같은 위력과 천지 같은 수명과 일월 같은 밝음을 얻어 인천 대중과 세상이 곧 천지같이 우대할 것이니라. 천지 배은의 결과, 우리가 만일 천지에 배은을 한다면 곧 천벌을 받게 될 것이니 알기 쉽게 그 내역을 말하자면 천도를 본받지 못함에 따라 응당 사리간에 무식할 것이며 매사에 정성이 적을 것이며 매사에 가불급한 일이 많을 것이며 매사에 불합리한 일이 많을 것이며 매사에 편착심이 많을 것이며 만물의 변태와 인간의 생로병사와 길흉 하복을 모를 것이며 덕을 써도 상에 집착하여 안으로 자만하고 밖으로 자랑할 것이니 이러한 사람 앞에 어찌 재해가 없으리요. 천지는 또한 공적하다 하더라도 우연히 돌아오는 고나 자기가 지어서 받는 고는 곧 천지 배은에서 받는 재벌이니라.

원불교 정전 교회편 사은 중에서 천지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56장 천지은 찬송가였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법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 대종사 송벽조에게 중용의 솔성 지도를 해석하여 보라 하시니 그가 사례기를 육아에서는 천리 자연의 도에 잘 순응하는 것을 솔성하는 도라 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도에 잘 순응만 하는 것은 보살의 경지요. 천도를 잘 사용하여야 부처의 경지이니 비하건대 능한 기수는 좋은 말이나 사나운 말이나 다 잘 부려 쓰는 것과 같나니라. 그러므로 범부 중생은 육도의 윤회와 12년에 끌려다니지만은 부처님은 천업을 돌파하고 거래와 승강을 자유자재 하시나니라. 7. 한 제자 여쭙기를 진묵대사도 주색에 끌린 바가 있는 듯하오니 그러하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네 들으니 진묵대사가 술을 좋아하시되 하루는 술을 마신다는 것이 간술을 한 그릇 마시고도 아무 일이 없었다 하며 또 한 번은 감나무 아래에 계시는데 한 여자가 사심을 품고 와서 놀기를 청하는지라 그 원을 들어주려 하시다가 홍시가 떨어짐에 무심히 그것을 주우러 가심으로 여자가 무색하여 스스로 물러갔다는 말이 있나니 어찌 그 마음에 술이 있었으며 여색이 있었겠는가. 그런 어른은 술 경계에 술이 없었고 색 경계에 색이 없으신 여래신이라. 8.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은 희로애락에 끌려서 마음을 쓰므로 이로 인하여 자신이나 남이나 해를 많이 보고 보살은 희로애락에 초월하여 마음을 쓰므로 이로 인하여 자신이나 남이나 해를 보지 아니하며 부처는 희로애락을 노복같이 부렸으므로 이로 인하여 자신이나 남이나 이익을 많이 보나니라. 9.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법이과 항마에만 오르더라도 천인 아수라가 먼저 알고 숭배하나니라. 그러나 그 도인이 한번 자취를 감추려 들면 그 이상 도인이 아니고는 그 자취를 알 수 없나니라. 1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공부가 최상구경에 이르고 보면 세 가지로 통함이 있나니 그 하나는 영통이라 보고 듣고 생각하지 아니하여도 천지 만물의 변태와 인간 삼세의 인과 보응을 여실히 알게 되는 것이요. 둘은 도통이라 천조의 대소 유무와 인간의 시비 이해에 능통하는 것이요. 셋은 법통이라 천조의 대소 유무를 보하다가 인간의 시비 이해를 밝혀서 만세 중생이 거울하고 본뜰만한 법을 제정하는 것이니 이 삼통 가운데 법통만은 대원정각을 하지 못하고는 얻을 수 없나니라. 1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큰 살림이라도 하늘 살림과 합산한 살림같이 큰 살림이 없고 아무리 큰 사람이라도 하늘 기운과 합한 사람같이 큰 사람이 없나니라. 1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주의 진리를 잡아 인간의 육분 동작에 둘러씌워 활용하는 사람이 곧 천인이요 성인이요 부처니라. 1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지에 아무리 무궁한 이치가 있고
위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그 돌을 보하다가 쓰지 아니하면 천지는 한 빈 껍질에 불과할 것이오늘 사람이 그 돌을 보하다가 각자의 도구같이 쓰게 되므로 사람은 천지의 주인이요 만물의 영장이라 하나니라. 사람이 천지의 할 일을 다 못하고 천지가 또한 사람의 할 일을 다 못한다 할지라도 천지는 사리간에 사람에게 이용되므로 천조의 대소유무를 완만히 깨달아서 천도를 뜻대로 잡아쓰는 불보살들은 곧 삼계의 대권을 행사함이니 미래에는 천권보다 인권을 더 존중할 것이며 불보살들의 크신 권능을 만인이 다 같이 숭배하리라.

오늘 대종경 법문은 불지품 6장에서 13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159장 총부를 찾아가리였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0일 말씀하시기를 물에 근원이 있고 나무에 뿌리가 있어야 그 물과 나무가 마르지 않듯이 현재의 복락을 누리는 것보다 그 용성의 복덕의 종자가 박혀 있어야 그 복락이 유여하나니 자기 마음에 어떠한 싹이 트고 있는가를 늘 살피어 좋은 싹을 기르기에 힘을 쓰라. 복덕의 종자, 복덕의 싹은 곧 신심과 공심과 자비심이니라. 12. 말씀하시기를 복받기를 원하거든 형상없는 마음에 복의 싹을 길러내고 죄받기를 싫어하거든 형상없는 마음 가운데 죄의 뿌리를 없애라. 마음으로만 남을 위하여도 복덕이 되나니라. 13. 말씀하시기를 측량하는 사람이 먼저 기점을 잡음이 중요하듯이 우리의 공부 사업에도 기점을 잡음이 중요하나니 공부의 기점은 자기의 마음 공부에 두고 제도의 기점은 자신의 제도에 둘지니라. 그러나 자신을 다 제도한 후에 남을 제도하라는 말은 아니니 마음 공부에 근본하여 모든 학술을 공부하고 자신 제도에 힘쓰면서 제도 사업에 힘을 쓰라 함이니라. 14. 해방 후 전제동포 구제 사업을 하게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구제 사업에는 구호 사업과 제도 사업에 두 가지 뜻이 있나니 전제동포에게는 우선 구호 사업이 시급하나 거기에 그치지 말고 반드시 제도 사업을 아울러 하여야 하나니라. 물질과 무력으로 어찌 참다운 행복과 평화를 이룰 수 있으리요. 오직 심지를 바르게 제도하여야 참다운 행복과 평화가 오나니 이 세상 모든 사업 중에 가장 큰 사업은 종교 사업이며 우리는 항상 구호 사업과 제도 사업의 양면을 쌍전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니라. 15. 말씀하시기를 남에게 이익을 줌이 길이 많으나 바른 발언 하나 일어나게 하는 것에 승함이 없고 남에게 해독을 줌이 길이 많으나 나쁜 발언 하나 일어나게 하는 것에 더함이 없나니 발언은 곧 그 사람의 영생의 선악의 종자가 되는 까닭이니라. 16. 말씀하시기를 지방 교당 하나 생기는 것이 쉬운 것 같으나 그 지방에 복 있는 사람이 많아야 교당이 서는 것이며 교당 하나 설립하는 것이 다른 물질의 보시보다 공이 훨씬 더하나니 흉년에 기민을 주는 것도 좋지만은 어떠한 사업기관을 벌여 여러 사람이 생활하게 한다면 그 공이 더 클 것이며 한때 물질적 이익을 주는 것보다 학교 하나를 설립하여 모든 인재가 배우게 한다든지 훌륭한 연구로 만인의 편리를 도와준다면 그 공이 더 나을 것이 아닌가. 하물며
그보다 더한 도학의 기관으로 교당을 세우고 도덕을 가르쳐서 모든 사람이 함께 길이 선인이 되게 한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으리요. 17. 말씀하시기를 불보살들은 널리 천지 허공법계를 내 집안 살림으로 삼고 시방세계에 복록을 심어 세세생생 그치지 않고 복록을 수용하시나니 크다 크다 하여도 국한 없는 부처님 포부보다 더 크며 넓다 넓다 하여도 국한 없는 부처님 곶감보다 더 넓으리요. 18. 말씀하시기를 공덕을 짓는 데에 세 가지 법이 있나니 첫째는 심공덕이라 남을 위하고 세상을 구원할 마음을 가지며 널리 대중을 위하여 기도하고 정성을 드리는 것이요. 둘째는 행공덕이니 자기의 육군작용으로 덕을 베풀고 자기의 소유로 보시를 행하여 실행으로 남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요. 셋째는 법공덕이니 대도 정법의 해명을 이어받아 그 법륜을 시방 3세에 널리 굴리며 정신, 육신, 물질로 도덕 회상을 크게 발전시키는 공덕이라 이 공덕이 가장 근본되는 공덕이니라. 19.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 도량에 사는 것이 근본에 있어서는 마음 공부 하나 하기 위함이니 공부를 하려 함에 의식을 준비하게 되고 그러기 위하여 나 하나만이 아닌 여러 대중이 같이 일도 하고 사업도 하고 기관도 벌였거늘 공부인 가운데 혹 그 근본을 잊어버리고 속된 욕심과 헛된 영화에 마음을 흘려보내는 이 적지 않으니 본말을 전도한 그 전정이 어찌 근심되지 아니하리요.

0: 오늘 정산종사 법원은 무본편 11장에서 19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서원이었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 44.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온 인류가 서로 잘 살려면 인생 5대 철학을 갖춰야 하나니 첫째는 인생이니 금수초모까지라도 모두 살리는 활생으로 살 것이요. 둘째 인간이니 일체 만물과 상생상화하며 중도로 살 것이요. 셋째 인도니 삼학공부로 일원 대도에 합이라는 정도로 살 것이요. 넷째 인정이니 사은 보은으로 정의로 살 것이요. 다섯째 인본이니 시방일가 사생일신하는 무본으로 살 것이니라. 45.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이순신 장군이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있다가 백의 종군을 하면서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허물하지 않으며 마부의 직에 충실하신 충성된 마음과 우왕이 비바람 속에서 9년 동안 치수 사업을 하면서도 세 번이나 집 앞을 지났으나 들르지 않으신 공심과 부설 거사가 부부 동거 15년 동안 정진하고 다시 5년 동안 능히 금욕을 하시어 물병을 깨뜨려도 물은 쏟아지지 않는 증득심을 보여주신 도심과 증자께서 천하의 가난을 홀로 맛보시며 한 끼 식사로 3일을 지내시고 옷 한 벌로 10년을 보내시며 유가 2500년의 도맥을 전하신 마음과 원효대사가 요석공주에게 장가든 것을 참여하는 의미에서 소송거사를 자처하고 세상에 들어 물들지 않고 활불의 행을 펼치신 마음과 강태공이 천하의 경륜을 가졌으나 때를 기다린 10년 동안 더할 수 없는 곤궁을 지키다가 드디어 문왕, 무왕, 성왕 등 3대 왕의 국사가 되신 성웅심이 다 같은 마음이니 이처럼 일심을 집중해서 정력을 쏟으면 결국 허공법계가 다 응하게 되느니라. 46.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복전을 개발하고자 하면 첫째는 사은이 영생의 복전임을 알아 보은하는 생활을 해야 할 것이요. 둘째는 부처는 중생의 복전이 되고 중생은 부처의 복전이 됨을 알아야 할 것이요. 셋째는 항상 복을 장만하기에 힘쓰되 한 번 지은 복은 아껴 쓰고 나눠 쓰고 크게 쓸 줄 알아야 하나니 가정과 사회와 국가만 복전을 삼을 것이 아니라 사생을 내 몸 삼고 시방을 내 집 삼는 사람이 되라. 제9 동원편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계 4대 성자의 근본정신은 불타의 대평등 자비주의와 대각주의, 노자의 대해탈 자연주의와 무위주의, 예수의 대희생 박애주의와 유화주의, 공자의 대실천 중도주의와 인위주의니라. 그러므로 대종사께서는 대원만 이론주의와 세계주의를 드러내 세계 모든 종교의 교지를 통합 활용하게 하셨느니라. 2.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종교인으로서 갖춰야 할 세 가지 기운이 있나니 첫째, 항상 훈훈하고 화기로운 기운이 넘쳐 흘러야 할 것이요. 둘째, 항상 높고 넓고 깊고 슬기로운 기운이 밝게 비쳐야 할 것이요. 셋째, 항상 바르고 침착하고 정의로운 기운이 바탕해야 하느니라.

오늘 대산종사 법원은 운심편 44장에서 46장까지 봉독해드렸고요. 새롭게 동원편 1장과 2장을 봉독해드렸습니다.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은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 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네.
0: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시작할 그 이제 내용이 지금 수행품입니다. 이제 수행품요. 그 이제 지난 시간까지 교의품을 끝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의품을 지난 시간까지 끝내고 오늘은 이제 수행품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그렇게 그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수행품인데요. 이 수행품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그 어떤 그 이제 의미라고 할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그 말씀을 먼저 제가 이제 그 드리겠습니다. 자, 그 수행품은요. 우리 정전은 우리 정전 있죠. 정전은 몇 편으로 구성됐습니까? 정전이요. 3편이죠. 예, 정전은 3편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전은 이제 3편, 제 1편이 뭔가 하면은 총서편. 제 2편이 뭡니까? 교의편이죠. 제 3편이 뭡니까? 수행편. 이제 이렇게 이제 정전이 이제 구성이 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서편, 정전 첫째 그 총서편은 이제 2장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교의편은 몇 장입니까? 7장. 수행편은 몇 장입니까? 17장.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것만 알더라도요, 정전 전체를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교도님들이요, 이렇게 정리해보고 산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걸 얘기를 할 때요, 총서편은 총론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총론이고 서론이다. 총론이고 서론이다. 총서편은요. 총론이고 서론이에요. 교의편은 뭔가 하면요. 본론이고 강론이다. 강론이다 이 말은 각각 논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교의편의 제 1장은 뭡니까? 이런 쌍장이죠. 제 2장은요. 사은. 제 3장은 사요.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상 사은 사요 사막 팔조 사대강령 이렇게 해갖고 7장으로 이제 강론을 된. 그다음에 수행편은 전체적인 내용이 이제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수행편은 어떤 내용을 담고 수행편은 담고 있는가 하면요, 실천 방법론이에요. 실천 방법론. 그래서 이거 아주 그런 게 보세요. 대종사님께서 친지하신 이 정전은 아주 체계적입니다. 그 책을 한 건 정전이라고 하는 것을 쓰셨잖아요. 대종사님께서. 28년간 걸려갖고 썼다고 제가 강조 많이 했죠.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 아주 체계적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총론하고 서론을 이제 딱 이제 총서편에다 밝히고, 그 다음에 교의표는 본론하고 강론. 우리 그 교리의 근본 그 교리의 핵심을 여기서 이제 밝혀주는 것이거든요. 아, 그렇게 이제 여기서 다 밝히고, 그 다음에 수행편으로 가서는 말이죠. 이 교의편에서 밝힌 교리 강령을 어떻게 실천 방법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방법을 쭉 이제 그 설파해 주신 것이, 실천 방법을 설파해 주신 것이 이 뭔가 수행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에 반대되는 수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도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신앙도 어떻게 신앙할 것인가? 그 신앙이, 신앙의 방법이 수행편에 들어와 있는 것이 뭡니까? 불공하는 법. 그런 거 있죠? 불공하는 법. 불공하는 법은 뭡니까? 그렇죠. 실질불공, 닥치불공인데 그것은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방법도 어떻게 하는 건가 하는 것이 이 지금 수행편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의 수행은 신앙과 반대 개념의 수행이 아니라 신앙도 포함돼 가지고 실천 방법을 어떻게 우리가 신앙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밝혀 주신 것이 수행편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가 하면요. 오늘 지금 이제 대종경 제가 이제 문품을 한 거면 지금 수행품 한다 그랬죠? 수행품인데. 그러면 대종경을 한번 봅시다요. 대종경 첫째가 뭡니까? 서품. 서품. 대종경 서품. 서품은 정전에 뭐 어디에 해당됩니까? 총서편. 맞죠? 총서편 아닙니까? 여기 서품은 총서편에 해당돼요. 정전에 똑같. 자, 두 번째. 두 번째 대종경의 품은 뭔 품입니까? 지난과제 공부했어요. 교의품이죠. 예. 교의품은 뭐에 해당됩니까? 교의편 교리를, 이 교의편에 수근된 교의편 교리를 구체적으로 더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교의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요, 이 교의편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다 되죠. 그러니까, 아이, 정산여래께서 말이죠. 대종경을 편수하시면서 정전에 있는 목차를 그것을요 무시하지 않고 정전에 있는 순서대로 대종경을 편수해 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교의편은 교의품은 교의편 교리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할 지금 셋째 이게 뭡니까? 수행편이 수행품이죠. 자, 수행품. 자, 수행품은 뭔가 하면요. 수행편 교리. 구체적 설명이에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수행편 교리를요. 자, 이게 수행편에, 지금 정전의 수행편 있죠? 정전의 수행편을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하나를 설명해 나가는 것이 이 뭔가 하면 수행품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여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랬죠? 근데 오늘은 이제 요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요. 수행품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체계가 말이죠. 17장으로, 아니, 이제, 아이, 글쎄요. 이게 수행편이, 수행편 교리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한 그 부분이 이제 이 지금 수행품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머리에 알아두고 하면은요. 이 정전과 대종경의 순서가 싹 서로 연결되지요.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 한 것이 아니에요. 진리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세계는요, 일맥상통하는 그와 같은 연결고리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결고리를 떠나서는요, 각각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대종경도 말이죠, 정전의 편수와 마찬가지로 품도 이렇게 설정해가지고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것이 대종경이 갖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이제 이 수행품으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이제 합시다요. 자,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수행품 1장의 지금 이제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제 이 수행품 1장의 내용은 이제 뭘 갖고 하는 거냐면 일상수행요법. 이거 지금 우리가 아침 자선할 때 하기 전에 이거 반드시 외우거든요. 목탁 치면서 안 외웁니까? 이제 모두 자선을 안 나가시니 교당을 안 나가신 것이 이제 그렇게 지금 합니다. 이제 정무도 보면은 대각전에서 항상 자선하는데 종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침 신고 목탁 치잖아요. 치고는 이제 모두 딱 아마 신고 목탁 치면은 다 이제 앉아서 이렇게 이제 조속 신고 올리잖아요. 올리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딱 앉아가지고 일상수행의 요법 이제 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일상수행의 요법 다 마치잖아요. 딱 마치면은 이제 그 이제 죽비를 딱 치면서 자선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 이제 4, 50분 자선을 하고 또 하고 해서 이제 독경 이제 일원상 서문하고 반야신경 그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끝내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조석으로 외우게 한다. 지금 그랬죠? 그거 이제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일상수행의 요법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를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요. 이것은요, 수행편 교리의 총론이에요. 또 그거 중에서도 이제 일상수행 요법은요, 수행편 전체 교리를 총론적으로 엮어가지고 그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제 뒤에 제가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속에 이제 삼학팔조 사은사요 다 들어있죠. 이게 이제 다 들어있으니까 이게 이제 총론이에요. 수행편 교리의 이제 총론이 지금 이제 일상수행의 요법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교의편 교리는 원리적이고 조직적이라고 하면은 이 교의편 교리가요 조직적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이제 이 지금 수행편 교리는요 어떤가 하면요 실천 방법론이기 때문에 실천 방법론이기 때문에 구체적이에요. 구체적 내용을 밝히는 거예요. 이 구체적 내용을 밝혀주는 것이다. 자 이제 이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그것이 이제 아 근데 아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읽었지 않습니까? 읽었는데 심지에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 노래도 있죠. 심지에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 노래 있죠. 이게 매일매일 이게 이제 해갖고 대조를 하는 걸 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여기서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천 방법론도요.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론적 설명이 아니라 실제로 대조하는 공부를 대조요. 이게 대조하는 공부를 일상수행요법을 통해 갖고 대조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지에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게 대조하는 거 아닙니까? 뭐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어요. 심지에 요란함이 있었나 없었나 내가 누구한테 뭔 말을 듣고 내 마음이 요란했습니까? 요란했냐 안 요란했냐 이걸 대조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쉬운 방법으로 말이죠.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렇게 이제 지금 이걸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일상의 경계 생활 속에서 대조하는 공부를 요약해 준 것이 뭔가면요. 이제 이 수행편 일상 수행의 요법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면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일상 수행 요법 중에는 삼학 8조, 사은, 사요, 이 교리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 실천 방법론을 아주 간략하게 밝혀주신 것. 그것이 뭔가 하면 일상수행요법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간략하게 밝혀준 거예요. 자, 이 삼학, 8조, 사은, 사요. 이 가지를, 그럼 우리 교리 전체 아닙니까? 교회평 교리의 전체 아닙니까? 이것을요, 간략하게, 아주 간략하게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요 방법대로만 하면은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해 주신 것인데.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뭔가 하면 심지입니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원불교 부산 울산 교구장 강덕재 교무입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어 가자는 왕산 종법사님의 신년 법문을 받들어 실천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그 공부 다짐 지속되고 있으시죠?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는 노력, 자력양성, 끊임없이 배우는 노력, 지자본위, 모든 사람을 두루 교육하여 세상을 발전시키는 노력, 타자녀 교육,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한 실천과 노력, 공도자 숭배.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힘들이 모여 세상이 은혜로워집니다. 나의 실천은 결코 작은 힘이 아닙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을 위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챙겨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법은 듣는 이의 마음 정도에 따라 평범하게 한 말이 소중한 법설이 되기도 하고 애를 써서 설한 법문이 범상한 말이 되기도 하나니라. 그러므로 법을 듣는 이는 먼저 돈독한 신성과 극진한 공경을 바치고 무조건 봉대하는 심경으로 한마디라도 그 말씀을 헛된 데에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그 법이 깊이 감명되어 길이 잊혀지지 아니하며 실지 경계에 활용되어 실다운 이익을 얻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1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촌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매달 14일마다 무슨 무슨 데이라고 있잖아요. 누가 만들었는지 또 왜 생겨난 건지는 몰라도 은근히 그런 날을 챙기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9월 14일인 오늘은 연인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는 포토데이라고 해요. 뭐 꼭 반드시 챙겨야 하는 건 아니지만 마침 사진 한 장 남기기 참 좋은 요즘이잖아요. 그냥 지나가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날이 될 오늘, 연인과의 기념사진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랑스럽고 예쁜 일상의 순간을 포착해서 멋지게 한 장 남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9월 14일 월요일 특별한 아침 정연아입니다.

0: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1: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2: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3: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4: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2: 엄마, 여기 꽃.
5: 고마워.
4: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6: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있죠. 덕분에 아주 많은 추억들을 간직할 수 있게 되는데요. 마침 이 날씨까지 요즘 도와주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일상의 예쁘고 멋진 순간들 사진 한 장으로 남겨보시는 그런 여유를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진을 주로 요즘 찍으시나요? 나이대별로 주로 담는 장면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뭐 내 사진에 집착하는 10대, 뭐 그리고 뭐 20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약간 뭐 어머니들은 꽃사진을 많이 찍으신다고 하고 제 또래들은 본인 사진보다는 풍경사진 진짜 많이 찍는 것 같더라고요. 다 뭐 각자 다르겠죠. 뭐 연령대에 딱 한정지어서 말할 순 없겠지만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여러분의 휴대폰 갤러리 안에 어떤 사진들이 가득하신지 궁금하네요. 음식 사진 찍는 거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뭐 동물 사진 찍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오늘 아침 사진을 한 장 남기신다면 어떤 장면을 담아놓고 싶으신지 이 가을 풍경 중에 가장 마음에 쏙 담아두고 싶은 풍경은 무엇인지 궁금해지네요. 오늘도 2시간 여러분과 얘기 나눌 거고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담긴 글 100원 드는 샵 8970번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로 친구 맺으시고 1대1 참여를 통해서도 저희와 이야기 나눠주실 수 있습니다. 9658 뒷번호 쓰시는 분께서 연하씨 주말 잘 보내셨나요? 하하하하. 이번 주말은 날이 좀 흐려서 가을 하늘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어요. 주중에는 맑았으면 좋겠네요. 특가전 가족분들 모두 모두 화창한 하루 보내세요. 라고 하시면서 글 보내주셨어요. 이번 주 그러게요. 맑은 하늘, 파란 하늘 많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2415님. 언제부턴가 사진 남기는 것도 귀찮아졌는데 오늘은 한 장 꼭 찍어봐야겠네요 라고 하시면서 글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언제부턴가 저는 제 사진은 잘 안 찍게 되더라고요. 주변 풍경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나 뭐 조카들이나 이런 사진만 찍고 제 얼굴이 남는 거는 좀 꺼려지게 되더라고요. 찍어도 뒷모습을 찍어라 뭐 이렇게 하게 되고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요. 이사희로님도 저도 오늘은 예쁜 사진 한 장 남겨볼까요? 허각 하늘에 달리다 체리필터 낭만고양이 두 곡 함께합니다.

허각 하늘을 달리다 체리필터의 낭만고양이 두 곡을 듣고 왔고요. 7시 16분 59초 17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7237님이 저는 음식 사진이요. 그것도 아주 세부적으로 메인 음식과 디저트를 구분해서 폴더까지 따로 만들어뒀답니다. 하하하하 라고. 이야 배고플 때 그거 보시기만 해도 진짜 막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또 다이어트 할 때는 막 음식 사진 진짜 열심히 찾아보잖아요. 7237님 그 갤러리 폴더 안에 맛집이 따로 없겠는데요. 뭐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저는 리뷰용 사진 진짜 요새 많이 찍는 것 같아요. 뭐 배달 음식 리뷰한다거나 아니면 뭐 물건들 배달 받은 거 택배 같은 것들도 리뷰하면 요새 또 포인트 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리뷰용 사진을 또 잔뜩 찍어놓은 것 같네요. 123 아빠님은 음식 사진, 풍경 사진, 애들 사진 저만 빼고 다 찍나 봐요. 어제 막둥이 기숙사 모셔다 드리고 옆에 예쁘게 핀 황화 코스모스 한방 이제 한 살 한 살 익어가나 봐요 라고 하시면서 너무 예쁜 코스모스 사진을 저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저희만 보기 너무 아깝네요. 진짜 사진 보니까 가을 느낌 물씬인데요. 엠플라잉의 노래입니다. 옥탑방.

엠플라잉의 옥탑방, 펜타곤의 예뻐 죽겠네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부 끝곡으로 최유리 숙녀에게 준비했습니다. 노래 전해드리고요. 전 2부 준비해서 올게요. 잠시만요.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말 한마디에 죄와 복이 왕래하나니 한마디 말이라도 함부로 하지 말라.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써니힐 굿바이 투 로맨스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9월 14일 월요일 또 한 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렇게 특가전과 함께 시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우리 특가전고기님이 어디에 계시든 2부에는 듣고 싶은 노래 3곡 쌩하니 배송해드리는 신청곡 왔자염 오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어떤 분이 음악 택배를 신청해 주셨는지 잠시 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어떤 곡들을 골라오셨는지 함께 들어볼 거고요. 오늘 월요일이니까요. 월요일 3부에는 여러분과 시사상식에 관한 배경지식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상식의 시대의 코너 준비하고 있어요. 역시나 오늘은 어떤 문제를 풀어볼지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곳곳에 여러분의 이야기들로 참여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8970번,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 열어두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준비된 신청곡 배송해드릴게요. 위너예요. 밀리언스.

매일매일 신속 정확하게 새빨처럼 빛나는 고객님의 신청곡을 로켓타고스 빠르게 배송해드릴게요. 신청곡

반갑습니다. 특가종 고객님, 고객님만을 위한 단 하나뿐인 음악 배송. 평일 오전 7시 30분까지 세 곡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주문 즉시 도착 보장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뒷번호 3129 고객님께서 사진 얘기 듣다 보니까 노래도 왠지 사진과 관련된 게 생각나서 신청해보아요 라며 보내주신 드래곤플라이의 사진, 바이브 사진을 보다가 21학번의 스티커 사진 세 곡의 노래가 지금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3129 고객님 신청곡 왔죠?

신청곡을 짜요. 오늘은 3129님이 골라주신 드래곤플라이의 사진, 바이브 사진을 보다가 2락번의 스티커 사진 전해드렸습니다. 2부 끝곡 80s예요. Bad.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4: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지혜 있는 사람은 지위의 고하를 가리지 않고 거짓 없이 그 일에만 충실함으로 시일이 갈수록 그 일과 공덕이 찬란하게 드러나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일에는 충실하지 않으면서 이름과 공만을 구함으로 결국 이름과 공이 헛되이 없어지고 마느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2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모든 인류, 모든 국가가 자리이타와 공동체 정신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강자 약자가 서로 협력하여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는 한강교당 승산 김창규 교도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MG생활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생활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생활금고보험.
2: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3: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4: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 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솔지 다시 사랑하면 안 되니 3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9월 14일 월요일 3부 함께하고 계세요. 월요일 3부에는 여러분과 퀴즈 풀어보고 있습니다. 시사 상식에 관한 지식을 하나 더 쌓아보는 고품격 퀴즈쇼 상식의 시대 코너 준비.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넘쳐나는 정보들 속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들을 정리해봅니다.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모있을 시사상식들 특가정 퀴즈 배틀 상식의 시대. 오늘의 문제입니다. 바로 오늘부터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주식을 실시간으로 매매할 수 있는 이것이 열리는데요. 해외 주요 거래소와의 유동성 경쟁에 대응하고 투자자의 거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부터 주식시장에 약간의 변화가 생기는데요.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주식을 실시간으로 매매할 수 있는 이것이 열립니다. 해외 주요 거래소와의 유동성 경쟁에 대응하고 투자자의 거래 기회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실시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슈퍼마켓, 2번 오픈마켓, 3번 플리마켓, 4번 애프터마켓. 1번 슈퍼마켓,

마켓, 2번 오픈마켓, 3번 플리마켓, 4번 애프터마켓. 정답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 또는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세요.

상식의 시대에 오늘의 문제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주식을 실시간으로 매매할 수 있는 이것이 열리는데요. 해외 주요 거래소와의 유동성 경쟁에 대응하고 투자자와의 거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슈퍼마켓, 2번 오픈마켓, 3번 플리마켓, 4번 애프터마켓. 정답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 8970, 오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0: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옛 성인이 돕는 법 세 가지가 있나니 곧고 너그럽고 알미 많은 벗이라 하셨는 바 삼세의 수견과 윤기로 얽힌 우리 동지들은 세세생생 서로 도울 동지요 도반이라 서로서로 곧고 바르게 깨우치며 너그럽고 알뜰히 인도하여 진실한 동심동체의 동지가 되어야 할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42장 법문입니다.

0: 정영아입니다.
1: 예.
2: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3: 레노.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 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레노.
5: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6: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7: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 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 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네이비 최 해피리 에버 애프터 4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9월 14일 월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 상식의 시대의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오늘부터 주식시장에 생기는 변화죠.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주식을 실시간으로 매매할 수 있는 이것이 열리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문제였고요. 아이브 애프터 라이크 애프터 스쿨의 샴푸 박기영 굿 애프터눈 이안의 애프터 더 전해드렸습니다. 정답은 바로 4번 애프터마켓이었어요. 바로 오늘인 9월 14일부터 오후 8시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주식을 실시간으로 매매할 수 있는 애프터마켓이 열립니다. 사실 얼마 전부터 오후 8시까지 거래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하실 거예요. 대체 거래소의 넥스트레이드 애프터마켓에서는 600여 개 종목만 거래가 됐지만 한국거래소 애프터마켓에서는 276개에 해당하는 상장 주식 대부분을 거래할 수가 있고요. 기존에는 10분 단위의 시간의 단일간 매매 방식을 택했지만 오늘부터는 정규장과 마찬가지로 실시간 거래를 도입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단, 변동성 우려가 큰 ETF, 상장지수펀드와 ETN, 상장지수증권은 거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볼까요? 4881님, 4번 애프터마켓, 3380님, 정답 애프터마켓, 주식은 하지 않고 잘 모르지만 방송에서 들은 것 같아요 해주셨고요. 3385님, 애프터마켓 방송 통해 처음 알았어요. 대환영입니다. 1977 뒷번호 쓰시는 분, 4번 애프터마켓, 주식 대박으로 요즘 지쳐있는 남편에게 애프터를 신청하고 싶어요. 이승환의 화려하지 않은 고백을 신청합니다. 결혼할 때 남편이 불러준 축가라고. 오. 3097님, 애프터마켓, 주식은 잘 모르지만 좋은 반면 안 좋은 것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정은희님, 3번 프리마켓, 주식시장이 활성화돼서 좋지만 투기가 아니라 건전한 투자가 됐으면 합니다 해주셨어요. 정은희님, 정답은 4번 애프터마켓이었습니다. 3번 프리마켓 땡! 0222님, 4번 애프터마켓, 주식 대박나길 바랍니다. 1378님, 4번 애프터마켓, 주식을 잘 모르지만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요즘이에요. 지금보다 거래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낮 시간엔 열일하시는 직장인들한테 꽤 도움이 될 것 같네요. 1187님, 정답 애프터마켓, 퇴근 후에 여유 있게 주식시장 실시간 반응을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해주셨고요. 8318님, 애프터마켓, 가슴이 새 가슴이라 잘 안 하는데 요새는 주위에서 한숨소리가 많이 들리네요. 6122님, 애프터마켓 맞나요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자, 오늘 당첨되신 분은 두 분이에요. 뒷번호 3590님, 정답 4번 주식은 힘들어요 해주셨고요. 6928님, 4번 애프터마켓 기사로 몇 번 보긴 했는데 바로 오늘부터네요.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부디 제 주식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길 이라고 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부디 여러분 모두의 계좌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길 바랍니다. 3590님, 6928님 두 분은 지금 바로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 8970번 오물정 8970번으로 성함 주소 보내주세요. 1977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에요. 이승환 화려하지 않은 고백.

아아 전해드립니다.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정부 정책부터 놓치면 서운한 알짜배기 정보와 꿀팁,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때마다 펼쳐지는 축제 소식까지 모르면 손에 꼼꼼히 챙겨가세요.

오늘은 인플루엔자 유행에 주의해야 한다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인플루엔자 발생이 예년보다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질병관리청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올해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분율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3.8배 높아졌고요. 입원 환자는 무려 13배나 증가했는데요.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는 38도씨 이상의 발열과 함께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경우로 최근 4주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령별로는 7세에서 12세가 75.1명으로 가장 높았고요. 1세부터 6세는 49.8명, 13세에서 18세 사이는 31.3명 순으로 학령기와 영유아에서 높은 발생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입원 환자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6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코로나19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기침이 나오면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을 준수하는 건 필수! 그리고 올바른 손 씻기와 실내 환기 등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오늘은 인플루엔자 유행에 주의해야 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하츠 투 하츠의 스타일, 오투포의 첫사랑 두 곡의 노래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전해드립니다는 인플루엔자 유행에 주의해야 한다는 소식을 함께 했는데요. 지금 환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당분간은 외출하실 때 마스크 착용 잊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이에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맞기 한 박스,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젤 마스크팩,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 생활건강에서 목앤모과 사탕,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민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뺀 유산균 한 박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 14일 월요일에 함께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 끝곡 스웨덴 세탁소 우리 다시 만나 전해드리고요. 전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당신의 일상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0: WBS FM
1: WBS 자동차 상식.
2: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목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특히 추돌사고를 당할 경우 앞으로 몸이 쏠렸다가 뒤로 젖혀지면서 목에 충격이 집중되어 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목뼈가 부상을 당할 경우 전신마비 등 생명을 위협하는 큰 부상의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목 받침대가 있지만 그 중요성을 모르고 아예 제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 목 받침대는 윗부분이 머리 윗부분으로부터 약 9cm 이상 올라가야 하고 머리와 목 받침대까지의 거리가 10cm를 초과하지 않아야 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얼핏 보기에는 그저 장식품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목 부상을 예방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인데요. 목 받침대가 제대로 조정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제가 스스로 높은 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낮아지고 항상 남을 이기기로만 주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게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3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노래 하나, 추억 둘. 당장 필요한 게 있어서 사러 갔다가 정작 다른 것만 잔뜩 사온 적 없으세요? 딴 길로 샌 이유가 분명 있긴 할 거예요. 아마 생각지 못한 호객 행사나 할인 광고나 암튼 눈을 돌리게 한 무언가가 있었을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쏙 빼게 만든 무엇. 9월의 중간쯤에 서니까 일상에서도 보이네요. 진짜 하려던 거 잠시 잊고 있는 것도 있고요. 영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요, 뭐 다른 건 괜찮습니다. 우선순위에 있던 걸 잊지만 말아요.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첫 곡입니다. 탁재훈, 내가 선택한 길.